휴식회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점점 갈수록 주식회사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식회사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교회 본래의 그 원초적인 본질에 본질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책의 주제입니다. 와그너 목사님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원고를 하나 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최소한 6년은 담임 목사로서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6년 동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최고 경영자로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그 목회를 수립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목회 전략에 대해서 20가지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하나하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교회 부흥은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당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면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사장으로 내가 지금 부임을 했는지 도무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목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 것을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 얘기예요. 양무리를 양육하는 것보다가 이 교회를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부흥을 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목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목사로서가 아니라 사장으로서 경영자로서의 목회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이 와그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메모지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아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주식회사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한때 서울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한국교회 아주 그냥 뭐 대형교회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성장을 할 때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보다가 더 크고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를 제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지어드릴 테니까 저하고 나가서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멋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의 인기 그동안도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하면 더 멋지게 교회가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창출되는 소득은 저하고 반반씩 그렇게 하십시다. 그 얘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십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회의 원초적인 교회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연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지 않고는 교회 본질을 알 수 없어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며 교회가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특히 후배 목사들이 선배 목사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목회하는 아들에게 수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고민하지 말아라.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라. 교회 본질에 충실해라. 그러면 교회가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게 억지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숫자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돼야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 들어면 느껴져야 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감동감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도 과연 교회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몇 개나 있고 신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흔히 주일 난예배의 출석 인원을 가지고 교회의 크기,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교회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만 있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라면 그건 이성주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가 함께 아울러져서 주님이 친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들을 중생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바로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으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누가 병을 고치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의원으로 때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 말씀을 듣고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됐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 또한 만주의 주를 고백하고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타 종교인들처럼 죽은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 권세가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서로는 전적 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고 있는 안전베이를 보고 나에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엽전 한 푼도 없지만 그러나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에 안전베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둘이 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을 가져와서 이번에 판돈 전부를 다 드립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속이 빤히 들다 보이잖아요. 속이다가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버리고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나음을 받더라.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는 것은 기적의 사건 그 자체보다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인물이 잘생기고 못

0: 생기고 문제가 아니고 키가 크냐 작으냐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함으로 힘차게 전파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입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함으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밖에 있다가 딱 성전에 들어오면 뭔가는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령한 두려움이 있고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영적인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 안에는 날마다 이적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릴 때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마가 떠나가고 베드로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희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제가 40여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대도교에 부임했을 때 철학기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이 축농증이 하도 심해서 얘기를 하면 콧방울이 소리예요. 그날 저녁에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통성기도 시간에 그 뭐가 한 뭉태기가 입에서 쑥 빠져가지고 목으로 뚝 넘어가더래. 그러더니 코가 뿡 뚫려버리고 그 이후에 축농증이 싹 없어졌다고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요. 당뇨병 환자가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혈당이 뚝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간증을 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가 그냥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냥 편안해졌다고 간증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린아이가 그냥 차에서 튕겨가 한 4m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그냥 호흡도 뭐 아이가 완전 식물인간이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얼마나 아빠가 그냥 급하게 가서 아를 끌어안고 아이를 안고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목사님 찾아가 야단났어요. 내가 그래서 마침 교회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기도 후에 그냥 아빠 하고 살아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여러 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저는 간증이 정말 많아요.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 초대교회는 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또한 힘썼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역사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서울의 순복음 중앙교회가 뭐 수십만 명 모이는 지금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는데 조영리 목사님 처음에 서대문에서 텐트 쳐놓고 미군 텐트 쳐놓고 개척할 때 그 동네 무석이 엄마라는 그 귀신 들린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날뛰고 돌아다니는 게는 무석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들 이렇게 붙잡혀가 교회를 왔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고 소리치면서 깨끗해져. 그날부터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마침내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그날 밤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그냥 구해내는 이런 역사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메어달라고 부르짖으면 메어주고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원어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잘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주를 위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아니 내가 대동교회에서 보니까 은혜를 그냥 받으니까 딸랑 첫 직장 생활에가 첫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집이 딸랑 그 전재산이야. 그거 그냥 헌금을 해뿌리더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냥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져.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은목문화원에 가끔 목사님들의 그 식사를 한두 번 대접할 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아, 이 목사는 돈이 되게 많은가 보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인색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게 물질이래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돈 한 주먹 꺼내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푹푹 집어 주고 하는 이런 꼴이 보잖아요. 무엇이든지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물결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막 드리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막 나누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웃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눈에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인 프랑스의 사르댕이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인의 3대 등목이라는 걸 정리해가지고 책에 썼어요. 그 세 가지 등목을 보니까 뭐냐? 그리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안 돼요. 첫째, 그 사람이 순결한가?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0: 아니라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무슨 십자가 명찰을 붙인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가. 세 번째, 과연 베풀고 있는 삶을 사는가.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는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교회라면 지금도 매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처음 초창기에 그 원초적인 모습을 본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섬기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북구보건소 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이자 전문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성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 함께 인사드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명을 돌보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네요.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활동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예방,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팀, 대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정신건강 증진팀, 그리고 자살 예방 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현재 자살예방관리팀 선임으로서 자살예방 교육과 행사,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중요하고 참 무섭기도 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2: 많은 분들이 자살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조금 약간의 거부감, 무거움, 무서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무섭고 무겁다기보다는 좀 슬프고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그렇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복지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라고 하면 폭넓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략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2: 네, 정신건강복지는 단순히 정신질환 치료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고립감,

0: 등을 예방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전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의 핵심입니다.
1: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저희가 뭐 몇 년째 계속 접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보세요?
0: 한국 사회는 경쟁과 비교 문화가 매우 강하고 실패나 어려움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불안, 고립, 관계 단절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이기에 앞서서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가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으로 그분들의 재기를 또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또 일하시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요즘 흐름이나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최근 자료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최근에는 청년층의 우울감과 고립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몇 년째.
1: 네.
0: 또 이제 작년, 이제 정말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SNS나 온라인 환경 속 비교와 고립감, 수면 부족 등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연령층의 문제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일부 세대 또 일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전 분야 또 전 세대로 퍼지고 있다. 조심해야겠네요, 우리 모두가. 이 위험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는 계층이나 연령대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직군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최근에 이제 청년층과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사회 관계가 단절된 이제 중장년층에서 위험 신호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견디려는 성향,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정서적 고립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하더라도 장기간 무기력감이나 수면 문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에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돌아봐주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이런 분들을 분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는 갑작스러운 무기력감,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는 행동, 사는 게 의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던가, 수면이나 식사 패턴이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유난히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이나 감사 인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찮냐 하는 질문으로 진심을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또 이것도 놓치기가 참 쉽겠네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듣게 됩니다.
0: 실제로 현장에서는 겉으로는 밝고 일상생활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큰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위험은 단순한 외형이나 성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사례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가 아, 저희 이제 보건소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본심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사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주변에 평소에 다른 어떤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가 있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런 변화들을 민감하게 잘 살피고 또 도와준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자살을 이제 결단을 하시는 네. 그런

0: 분들을 네. 보면 진짜 그 한 순간을 넘기기가 힘들어서 또 내 주변에 나를 붙잡을 단 한 명이 없어서 이제 그런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을 하면 집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은 이제 어떤 현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굉장히 많죠. 네.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맞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사람은 안정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라고 방심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고 느껴지면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1: 네.
0: 그 한 사람이 서로 대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1: 뭔가 내 동료 또 내 가족이 평소와 많이 다르고 정말 이상하다 그렇죠, 싶을 그렇죠. 때는 용기 있게 다가가서 한번 말을 건네볼 수 있는
0: 네.
1: 한순간 한 명의 사람 참 중요할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을 쭉 하실 때 가끔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인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질 때 있지 않으세요?
0: 저 소진이 될 때가 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상담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 번씩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맨날 우울한 얘기만 들으시면 그렇죠. 선생님도 되게 기운 빠지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퇴근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업무로서 분리를 시키고 또 저희 안에서도 이제 동료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동료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었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들 나누기도 하고요.
1: 네.
0: 또 저희가 진짜 신앙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와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회복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1: 네,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고 계시네요. 자,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섬기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규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쪽이셨나요?
1: 전혀요. 전혀 아니었고.
0: 어쩌다가?
1: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와, 완전히 다른 쪽이네.
1: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그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한 2년 하다가 근데 이제 디자인 이제 산업 디자인 쪽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물론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이랑 회의도 하긴 하지만 계속 작업을 하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유형인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0: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상대하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야 뭐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하고 뭐 이런 거에 즐거움을 얻지만 또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0: 그게
1: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삶.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이 사회에서 부유하는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좀 의미가 있고 싶다 해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0: 네네.
1: 지체 장애인들에게 이제 뭐 미술을 좀 가르쳐준다거나 디자인 일로 좀 봉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구나.
0: 적성에 맞는구나.
1: 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 심리상담 쪽에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그쪽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심리상담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전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원래 전공은 심리상담이고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사회복지 영역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했던 거죠.
0: 네. 과감한 결단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인도를 해주셨네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유림 선생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신앙생활은 이제 미취학일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이제 처음 갔었고 현재까지 이제 줄곧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향하셨는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1: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제가 청소년기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좀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들끼리 굉장히 좀 단합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뭐 청소년 무슨 행사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0: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던가요?
1: 아무래도 사춘기 때다 보니까 온 세상에 반감이 있고 온
0: 맞아요.
1: 세상에 그랬던
0: 맞아요.
1: 시기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랑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감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0: 그게 최고죠.
1: 네.
0: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종종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1: 제가 한동대를 나왔는데 선교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는 훈련을 그때 막 했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소시켜줬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를 볼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전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0: 자연스럽게.
1: 나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볼래? 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다 끝나고 상담 회기를 다 마치고 나서 혹시 제가 사적으로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의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예배랑 공동체 안에서 점차 회복되어가고 성장.

0: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전도하시고 네. 또 내담자들과 함께 그분들을 도와주시면서도 필요하다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지혜롭게 잘 전해주시는군요.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맞습니다. 더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하시면서 신앙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도 종종 있으시죠?
0: 네, 있습니다.
1: 어떨 때 힘드세요?
0: 사실 이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분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주할 때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는데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함께 아파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냥 섣부른 조언이나 옳고 그름을 먼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 곁에서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돌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정말 중요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괜한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내가 괜한 오지랖으로 저 사람 끼어들어서 핀잔만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예.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돕고 싶어요. 그 마음은 아는데 신앙적으로 정죄를 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1: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군요.
0: 네. 근데 사실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래서 괜찮아, 힘들어 하고 우리가 그 힘든 점이 뭐냐면 내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부담이 맞아요. 되고 힘들고 하는데 우리가 해줄 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들어주는 거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넘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말씀에 비추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기도를 좀 덜한 건 아니야? 이렇게 나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까지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안타깝지만 네.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한다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옆에 머물러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되 해답을 제시하거나
0: 그렇죠.
1: 판단을 하지 않는 것.
0: 네.
1: 물론 머릿속으로는 판단이 될지라도 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좀 참아내야겠네요.
0: 네. 네.
1: 그 정도만 해도
0: 큰 힘이
1: 그분에게는 큰 힘이 된다.
0: 네, 맞습니다.
1: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고한 시기, 고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 내가 죽으면 슬퍼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괜찮은지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1: 잘 알겠습니다. 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비신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으시겠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 동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저를 제외한 팀원 모두가 비신자분들이셨어요.
1: 정말요?
0: 네네.
1: 와.
0: 그래서 처음에는 말, 행동, 막 작은 태도 하나까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더 조심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생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1: 굉장히 네. 부담스러우셨겠네요.
0: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팀원이 많이 늘고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1: 성사님이 전도를 좀 하셨나 봐요.
0: 아, 제가 전도를 한 건 아니고 알아서 들어오셨습니다.
1: 하나님이 하셨네요. 네,
0: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원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1: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셨네요. 네,
0: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서 지금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저 예전에 약간 느슨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다.
1: 그럴 수 있죠.
0: 반성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함과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드러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유린 선생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길잡이와 또 모범이 되어준 멘토가 누구신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나눠주시죠.
0: 제 삶 속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신앙의 멘토들이 계셨는데요.
1: 예.
0: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신앙의 멘토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늘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결정을 하는 분이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상을 어떻게 입고 살겠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네.
0: 갑자기 왜 눈물.
1: 어머니의 사랑이 전해지시죠.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말보다 삶을 통해 이제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눈물로 중보를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정말 멋진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유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또 일과가 바쁘시잖아요. 예,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0: 아, 진짜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아내로 또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놓치고 또 신앙적으로 조금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교회에서 올해 정교인 성경 1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정교인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온 가족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도 많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하루 속에서 마음을
1: 네.
0: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온 공동체가 같이 하니까
0: 네,
1: 힘이 날 것 같아요.
0: 네, 네. 매일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입니다 이렇게 톡이 날아오거든요. 그럼 약간 오늘은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면서 더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래 오늘 이걸 해야 돼
1: 그렇죠.
0: 하는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바로 또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인 여가 또 취미 활동도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멋쟁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0: 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력적인 그 건강, 이제 어떤 지적인 성장도 좀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이랑 돌봄 일을 하다 보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의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아이들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시간을 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영하고 이제 러닝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1: 대세가 또 러닝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뛰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미가 붙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러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땀을 좀 빼다 보면 막 몸과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되고 좀 씻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어학 공부도 조금 소소하게 꾸준히 조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어플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쁜 일상 속에라도 짧게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아 그래 나 노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작은
1: 그렇죠.
0: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오전에 이제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아침 시간에 이제 독서 시간을 혼자 정해놓고 책을 또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유림 선생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의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세워두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가장 큰 비전입니다.

0: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작은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앞서서 또 실천하고 계신 우리 이유림 선생님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시길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록해 줍니다. 그 기록하는 할 때 민수기, 신명기, 그 앞에 뭐 출애굽이, 레위기, 창세기 다 그렇게 그거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이거 갖고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모세는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 민수기는 기록은 그때 했지만 오늘 이 29절부터 32절까지 모세와 모세의 장인 호밥 사이의 대화는 40년 전에 있었던 대화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일을 40년 후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행진했다 하면서 그 사이에 그때 자기의 장인과 나눈 대화를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광야 40년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기억하라는 건 은혜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복 받았는지 그 받은 복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복을 누가 주셨나? 그 은혜를 누가 주셨나? 사실은 복보다 은혜보다도 그 은혜의 출처,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은혜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는 다 잊어버려도 돼. 그냥 그 복에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한 분만 기억하면 충분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힘으로 지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 한번 대표적인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는 별명이 기억의 책이에요. 민수기는 실패의 책. 민수기는

별명이 실패의 책, 신명기는 기억의 책,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잊지 마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신신당부합니다. 그 얘기가 신명기 민수기에는 아주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길어서 다 읽긴 그렇고 띄엄띄엄 좀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기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이거 지키라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 지켜라. 의리, 하나님께 의리 지키고 의리 있게 살아라. 그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 살라 하면서 명령, 법도, 규례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좀 내려가서 15절, 16절 이제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두 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 지나온 목적이 뭐예요?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복주기 위함이었다는 거고요. 그럼 그 전에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15절부터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한 곳. 넓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요. 거긴 어떤 곳인가?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물린 사건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불뱀이 이스라엘 진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막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방어막이라 그럴까? 그걸 하나님이 풀어버려. 그러니까 불뱀이 그 진으로 들어와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1, 2만, 뭐그 정도 수많은 인구가 죽는데, 그때 말고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갈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것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또 물이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요.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며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그런 광야였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걸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핵심은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복 주셨는지, 어떤 은혜 주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합니다. 그래, 광야를 지나온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또한 사람이, 우리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준또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호박.

자, 거기 31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진을 쳐야지 안전한지 아는데 그게 광야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호밥의 가정은 광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눈이 될 것, 돼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 속에서 또 누구의 헌신과 수고와 동역이 있었어요? 호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했지 호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 호밥의 가문을 대했던 사람들의 그 못된 심보야. 못된 마음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불뱀과 전갈이 득실대고 우글거리는 그곳을 통과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진을 치자. 여기에 진을 치라고 얘기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호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길과 방향은 정하고 나아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길과 방향을 정하고 앞서가시는 거죠. 앞서가. 근데 길을 가지만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에서도 여기서 멈춰야 될지 더 가야 될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호밥이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여기서 얻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진 않아요. 우리의 길과 방향 우리의 목표를 목적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중요한 두 분을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한 분, 목회하면서 한 분. 그 두 분이 저의 목회에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건 사람을 통해서 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과 방향은 정하고 인도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과정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호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호밥으로 하여금 모세는 같이 가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 호밥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호밥의 은혜.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호밥을 같이 가자 하는 걸까?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모세의 장인이니까. 그 말은 모세의 아내, 모세에게 두 아들, 호밥의 딸이 있고 호밥의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모르니까 구체적인 거, 또 안전하게 이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호밥이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가야지 된다고 오히려 쫓아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호밥은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러죠? 지금 그래 29절부터 32절은 뭔가 지금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두 번씩이나 간청을 하죠. 29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로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30절에 호밥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는 게 아니라 30절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읽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한번 나중에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 우리말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요 이 호밥의 대답이 나는 가지 않겠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호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29절에서 28절까지 28절과 29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진이 동서남북 사방의 진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는 거죠. 떠나니까 호밥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을 떠나니까 자기도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든지 뭐 돌아가든지 자기 준비도 자기 짐도 채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채비하고 그러는데 호밥은 돌아갈 길을 준비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잖아요. 당연히 호밥이 당연히 이 길에 동행하는 것처럼 그 낌새가 그렇다면 모세가 굳이 우리와 동행하지 할 말을 왜 해요? 안 그래요. 그 말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29절 이전에 호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 같이 가지 않기로 마음 떠나 있고 그리고 이제 몸만 떠나면 되니까 가는 거 보고 이제 자기 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거 할 거는 붙잡는 거죠. 같이 갑시다. 당신 없이는 우린 이 길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난 돌아갈 것이다. 호밥의 대답이 단호하고요. 31절에 모세가 또 한 번 부탁해요. 떠나지 마소서. 당신 없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진출지 아는데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32절 뒤에 호밥의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9절 앞에 호밥의 모습, 32절 뒤에 호밥의 반응, 호밥의 응답이 다 생략되어 있어. 그건 뭐예요? 32절 뒤에 호밥의 그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호밥이 기쁘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는 게 왜? 왜 안 기쁠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 딸이 있고 그저 자기 손주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광야를 알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있고 그럼 당연히 호밥은 같이 가야 되는데 호밥은 안 가겠다 그래. 왜 그럴까?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말 속에 그게 힌트가 있어요.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29절에 동행합시다. 그러면 선대하겠습니다. 또 3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읽으면 돼. 그동안에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란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질적이고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호밥은 호밥의 가문은 여기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그 본문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여기는 지금 호밥이 혼자 와 있지 않고 호밥의 가문이 와 있어. 호밥의 가족이 와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호밥의 가정, 호밥의 가문, 호밥의 식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대하는 거야. 홀대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거기서 호밥이 환대를 받았으면 좋은 대접, 따뜻한 대접을 받았으면 왜 안 가겠어요?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밥을 냉대하고 또 홀대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 떠났지. 너희들끼리 가. 나는 너희들이 거기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내 상관 아니야. 너희가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든지 못 통과하든지 그건 내가

관심사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다며 가면 되잖아.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라. 왜? 자기가 냉대를 당하는데. 그 무례한 사람들 속에서 그 무례함을 보면서 겪으면서 또 이 길을 같이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사껏 붙잡으면서 선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대로 당신에게 우리가 그 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밥은 32절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내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호밥의 식구들, 호밥의 그 자식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호밥이 함께 갔다는 걸 의미해요. 내켜하지 않는 길이지만, 무례한 인간들이지만 그 속에 함께하면서 끝까지 가줬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그들의 눈이 되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길이지만, 내키는 길은 걸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밥은 끝까지 가는 의리를 지켰어. 이게 호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호밥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호밥도 죽었어. 그리고 호밥과 함께 있는 그 호밥의 자손들, 호밥의 자식들이 이제 남아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그 백성들한테 호밥 이야기를 하면서 호밥의 가문을 선대해다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호밥이 없었다면, 호밥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겨우 호밥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은 호밥을 이제 냉대하고 무례하게 대해서 이 돌아가려는 호밥, 이미 떠났던 마음을 내가 다시 붙들고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호밥의 식구들은 선대해다오, 너희가 받은 복대로 그들과 나누라. 그 말을,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왜 그런지 이야기해줘야지.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밥의 가문, 호밥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세요? 그래, 이제 성경 곳곳에 이 호밥 가문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모세가 부탁한 그걸 안 지켜. 그러니까 호밥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에 속은 거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밥을 배신했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호밥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눠 갔잖아요. 그때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니까 땅 기업을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누가 떼서 주는 걸 받아야 돼. 부스러기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거 먹고 살 수밖에 없어. 좋은 땅을 줬느냐? 아니, 광야 저 남방 네게부 지방을 줬다 그러는데 거기 황무지라는 말이 나와요. 호밥 얘기, 거기 그들이 땅 받는 얘기 보면 황무지를 줘. 아니, 좋은 땅을 줘도 그 감사를 다 표현을 못할 텐데 나쁜 땅 주고 거기에 가서 살라 그래. 그러니까 호밥의 자손, 그 겐족속 중에 몇 사람은 저 그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요. 그 땅 버리고. 그 땅이 좋으면 왜 버려? 안 그래요? 갈릴리 게데스로 가서 거기 정착해 삽니다. 그게 사사기 4장에 나와요. 그 말은 그들이 처음 호밥의 식구들에게 준 땅은 나쁜 땅이었다는 거지. 못된 사람들이야. 자기들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안전하게 잘 통과해 나올 때는 고마운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지. 뭐 호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호밥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야.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왜? 자기들이 받은 복을 나눠주기 싫으니까. 그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밥은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죠. 모세가 부탁한 그 눈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호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크게 그려지진 않지만 위대한 인물이고요. 그의 자손 하나가 복을 받아 나중에 그 이야기는 언제 기회되

있으면 다시 할게요. 자, 그 대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그 의리를 배신하고 언약 배신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당한 운명이 사사기 역사예요. 이방 민족들이 막 침입해 들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의리를 무시하고 언약 안 지키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그들이 당한 운명이 사사기에서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네들만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방 민족한테 다 빼앗기고.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기드온은 농사 짓는 거 다 빼앗기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 호밥의 은혜, 눈이 되어 달라나, 눈이 되었다는 거죠. 눈이 뭐예요? 눈이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에서 눈이 차지하는 역할. 우리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우리 눈이 몇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눈, 몸이 100이라면 눈은 80이랍니다. 그만큼 5분의 4가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눈을 못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삼손 그 천하장사도 눈 뽑히고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죠. 예. 그게 눈이야. 그게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눈이 좋아야 되고요. 눈이 밝아야 되는데 이 진칠죄를 아는 눈, 광야를 아는 눈. 그래, 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려면. 좋은 가정 이루려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아무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게 노아 시대 때의 범죄 현장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눈이 좋아야지.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지. 가정이 그렇고요. 부자 되는 것도 그래요. 돈을 볼 줄 알아야지. 돈의 길을,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 근데 내한테 없으면 그 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아는 사람, 그 호밥의 눈이, 호밥이 필요했는데 호밥이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내일 일. 내일 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복이 와야 되고 하나는 화를 막아줘야 되고. 복은 받았는데 이 복을 다 가져가는 화가 더 커. 이 사람 복받고 살 수 있어요? 없죠. 복과 복을,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화가 들어오는 문은 닫혀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복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일하세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 보충훈련에서, 말씀훈련에, 보충훈련에서 다루었던 게 그거잖아요. 레마의 예언적 기능. 하나님이 우리 앞을 다 알고 있어. 이 길, 이대로 가다가는 너 화를 만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안 들어. 그리고 고집 부리고 하다가 화를 딱 만나고 나서 그때 딱 정신 차리는 거지. 레마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우리를 오셔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눈이라.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그래,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기적을 건져 올리고 뭐 그러잖아요. 말씀 그 레마대로 안 했더니 예수님이 너네 이 밤에 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 부인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아차 싶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에요. 그래, 시편 시인 기자는 시편 19편 8절에서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내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눈을 열어준다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요. 눈이 되어주시고요. 눈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호밥을 선대해다오. 언약 지키고 의리 지키라는 거죠. 아, 호밥 죽었는데요. 아니, 모세도 죽었고 호밥도 죽었는데 우리 뭐 할 거 없지? 그거 의리 없는 거죠. 모세는 너희 그렇게 하지 말.

0: 되려는 거예요.
1: 이제 그러면서 호밥을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이 호밥을 선대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유감이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여러분의 눈이 되어 여기까지 인도해 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로 모닝프레이즈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네, 장미가 건네는 이 다정한 인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린 괜찮게 지내는 거겠죠. 어느덧 2026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삶의 넝쿨이 얼마나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나를 찌른 가시가 밉다고 내 안에서 더 날카로운 가시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의 잎사귀처럼 싱싱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다시 가시로 찌르지 않겠지요. 지선 송경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장민엉굴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무수히 그리고 또 무심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내 안의 가시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또 멋진 잎이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싱어즈의 영어 찬양 그리고 수원 시립합창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이어집니다.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의 찬미에 이어서 영어 찬양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안에 가시는 꺾어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연주 찬양 이어드립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앞섰고, 순종보다는 나의 육신이, 깨어진 심장보다 나의 판단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공의와 정의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여동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지식과 이념에 흔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흔들림 없이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0년 전 포항의 한 작은 동빈동 마을을 기억하여 이곳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워 어둠에 묻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민족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이겨낼 힘과 희망을 선사하며 오늘날의

부흥된 모습으로 교회가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선배님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더욱 굳건히 세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위 목사님으로 세우신 박진석 목사님과 오늘 현재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훌륭한 전달자로서 우리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물질의 풍요와 물가 상승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며 긴장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 시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딜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마음에 빛 비춰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먼저 알고 앞서 달려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양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이 옵니다. 6.25의 총성은 맞았으나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우리는 언제든 서로를 향해 총구리를 겨눌 수 있는 위태로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찾기까지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펼치는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과 교회학조와 각 기관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최민영 집사님의 특성과 함께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게 해답인지를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일생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육체적 관점, 이 세상적 생각으로 읽으면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성령의 관점, 천국의 관점, 부활의 영생의 관점을 보면은 매 순간 매 순간 성경 읽으면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부활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니까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주의 종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예수의 복음에, 그 복음 전하기에 미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친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1912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침몰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그때 오직 아주 작고 초라한 구조선에 올라탄 3분의 1만 살아남았습니다. 약한 700여 명. 나머지 1,500명가량은 차디찬 대서양의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구조선에 올라탄 자들 소수의 그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호의 믿음으로 탑승해야 할까요? 성경대로 이 세상이 사망의 바다에 침몰하는 듯한 큰 환란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황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팔아버린다면 정말 바보요 멍청인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대로 마귀의 올무, 새 사냥꾼의 덫, 큰성 바벨론 시스템은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그리스헬라다, 로마다지만은 이제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의 1등 공신이 빅테크, 하이테크입니다. 기술 전체주의, 기술 공화국, 이런 책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식당도 가보니까 전에는 종업원을 불러서 주문을 했는데, 해보셨어 이거? 나는 한다? 그리고 또 어때요? 뭐가 어때? 와가지고 이렇게 15초 동안에 가져가라고 이러더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점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실감나는 할 때가 언제냐? 공항에 가보면 압니다. 입국 심사할 때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북쪽 말로 하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을 가집니까? 저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겨버렸는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죽을까 봐 해서 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해결한 사람은 요 앞에 한동대 청년들만 아멘이네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늦었어도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 엎드려 절박입니다. 부활절 예배 왜 드립니까? 왜 찬양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라이프스타일의 관절 골수에 박혀야 돼요. 골수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수 공산주의자, 골수 우상 숭배자들이 일을 내잖아요. 골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큰성 바벨론 시스템처럼 되어가도.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하늘에 예비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시스템을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스템, 고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센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집, 생수의 근원. 그 다음에 노아의 때, 물심판 때는 노아 방주. 또 창세기에서 7년에 큰 흉년이 있을 때는 고센 시스템. 출애굽한 뒤에는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 시스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세웠을 때는 다윗의 장막 시스템. 평화로워졌을 때는 솔로몬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참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육신 장막 성전 시스템.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음부의 것에 사망에서 이기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 성 시스템, 영원한 영광의 성전 시스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환난 날에도 앞으로 이 세상에 이보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자손들이 어쩌면 우리들이 뚫고 나갈 수도 있고 환난 날에도 큰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예비처 고센 땅의 은혜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안전이 되고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복된 소망,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세는 이 세상과 구별된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겼습니다. 요셉은 이 편견을 역이용하여 야곱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중심지가 아닌 변방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애굽의 중심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부터 변방 고센 땅에 예비한 뜻은 성도의 정체성과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종 요셉을 통하여 예비한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죄 많은 세상, 썩어짐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센 땅을 구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되었지만은 왜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거나 더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종교적인 형태와 꼴은 갖추고 있지만 구별되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아니고 밟히게 돼요. 밟히지 않으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시대 정신을 바르게 이끌고 가려고 구별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거는 육체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타락한 본성인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예수님 주신 십자가는 우리 너무 무거워, 다 짜분하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기쁘게 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처음에는 바보 소리 듣고요, 미친놈 소리 듣고요, 또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지만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교회 어른들이 보니까 그 자손들도 그렇고 승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팽개친다, 오래 교회를 다니지면 어때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엉망이. 성경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성공회가 된 거예요. 로마 이 캐톨릭에서 구별돼 정치적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다시피 종교개혁 위에 가장 순결하다, 퓨리탄이라 퓨어하잖아요. 청교도들이 막 거기서 일어나서 엄청난 작품도 쓰고 설교도 하고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앵글리칸 성공회가 국교가 되니까 이 청교도들이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이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정치적 탄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 이들은 타협하고 주저앉아 살면 되는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때 대서양 건너려면은요 한 3, 4개월은 배 타고 가야 돼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지금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주,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는데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매사추, 하여튼 그래요. 세츠주에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내리고 배는 돌아가지만은 그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절입니다. 첫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가량이 죽어요. 참 기가 막히지요. 신앙의 자유를 떠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는데, 하나님 미워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50명의 남은 자들, 청교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인디안들이 보니까 나쁜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얼굴 표정이 허연 사람들이지만, 그래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땡스기빙 데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터키는 뭐냐면은 닭 대신에 야생 실면조들이 다니는 걸 인디안들로 잡아가지고 같이 먹는 게 이제 있었어요. 바로 이 50여 명의 청교대들의 죽은 죽으리라의 믿음이 미국 건국 정신의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

또 여러 가지 엉망진창 아닙니까? 엡스타인 파일 같은 거 보면은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거기에 이 정신이 미국 남부나 가스베 벨트 가운데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마저 썩어버리면은 이제는 내부에서 몰락하게 돼. 아무리 제국이 그래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복음 전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간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어도 포스코의 박태진 회장님이 하신 말입니다. 쓸만한 일꾼 하나 찾기 어렵다고. 여러분이 주님이 쓸만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쓸만한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 50여 명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신도교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세상 나라들, 이 세상과 구별된 고센 시스템을 신대륙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부터 제일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그게 지금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전부 다 그렇게 세워진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이들 보내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들 다 주변부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만복 그런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만복에 그런 생명에 그런 생수에 그런 기쁨에 그런 공급에 그런이신 예수님께 지금 오히려 우리는 버리지 말고 더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저는 써여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 기회. 서양 교회들이 소홀히 하고 부유하고 잘 사니까 우리도 지금 잘 사니까 좀 이렇게 대충 하는 아니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신을 회복할 때 도시도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어주셔야 되니까. 독일의 양심, 나치 치하에서 독일 교회 90% 이상이 다 그냥 그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나라 잘 살게 아리안 족속의 영광 이러고 희생양을 찾아다 항상 유대인들 다 죽이자 그건 다 하고 가담했어요. 몇백만 명, 600만 명 학살됐잖아요. 이때 미국에서 신학 교수였던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 거기 독일에 가서 독일 교회 양심으로 잘못됐다고 하다가 사형당하잖아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이제 보네프 하지. 항상 그래.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보네프 목사 한 말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라는 건 우리들 말해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때만 비로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혁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게 구별되게 살 용기가 없으면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일수 찍듯이 주일 카드 찍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건 육체를 따라 어린아이같이 믿어도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잖아요. 근데 한번 믿는 것 말이죠. 한번 믿는 것. 제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배경을 아시죠? 저는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녀서 3년을. 또 되고 나니까 역시나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저를 택하신 것은.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왜? 교회 다녀도 다 마음이 우리가 만만치 않죠 세상에. 육체와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계속 해보니까 아 성경이 진리가 맞아요. 예수님 가신 길이 맞아요. 근데 이걸 힘들게 막 인상 선문서 외치기 싫었어요. 그 인상 용상을 거쳐가지고 바울이 한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감옥인 거예요. 육체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감옥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보양 집에 가 있는 듯이 그 생명이 가 있는 듯이 바라보고 외치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 세상 시스템 위에 구별된 시스템으로 이 정신과 이 스피릿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달픈 이 세상에 몸이라도 아프거나 암이라도 걸리거나 돈이라도 안 벌리거나 뭐 이번 선거 또 떨어지고 이러면 또 중리산이 이뤄질 거 아닙니까?
이걸 뛰어넘고

0: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 저는 5년 전에 상을 다 받았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때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저는 기쁨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이 도시에서 활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욕도 좀 들어도 먹을 겁니다. 옛날에 술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 보고, 야, 니 미쳤나? 왜 이러노? 니 광신자 됐나?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적인 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니면 그 가정에서 이제 교회 한번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버려요. 구박과 핍박이 있죠. 그때 어때 먼저 믿은 가문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 분들을 격려함이 용기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고센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됨을 지키는 성도들만이, 그 교회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센의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스템. 앞으로는 여러분 큰성 바벨론 시스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적으로 굴복시켜요. 예수께서 믿지 못하게. 그러므로 시스템을, 고센 시스템을, 세상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센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자 공급처입니다.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요. 환난 날의 피난처요, 공급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고 큰 시험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 세상과 구별된 시스템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제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 자기가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고센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으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미혹을 보낼 거라고, 주님이 보낼 거라 그래요. 속임수를 보낼 거라 그래요. 왜냐? 무엇을 진짜로 믿느냐? 이 세상이나 육체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설교 안 해도 다 드러나요. 그때는 바로의 꿈을 통해 예언하신 7년 큰 흉년의 때 미리 알려준 거예요. 풍년 흉년 항상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할 때가 있고 또 막 교회가 무너지고 흉년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7년 큰 흉년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에는 바로 이 세상 임금에게 무릎 꿇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7년 큰 6년이 온다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때를 말하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석해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돼 할 거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이죠. 고세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 7년 큰 6년의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안심하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고센 땅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때는 요셉이 만복 근원이고 공급의 근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뭐 세상 권력들이 다 좌지우지랑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왕들의, 세상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본물, 저수지에 물 다루듯이 문을 열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왕들, 하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9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고센인데, 그럼 지금 3900년이 지난 지금
1: 고센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고센 땅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공급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비된 처소 어디입니까? 예? 골프장입니까? 구린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어디지요?
0: 교회.
1: 지상교회들이 뭐 찢어지고 뽑고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만복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나와 상처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집에서 자녀 노릇하고 부모님 모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집에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우리 집에는 없어요. 직장 가서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가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 폭력.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마귀까지 살 수도 있고 천사까지 살 수도 있는데 제 목표가 뭡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직임인지 알겠어요? 좀 천사를 만들어야 돼. 속에 두 개 다 있는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자기가 주관하는 선악 지식 판단 나무도 있는데 천사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천사 말고 천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천사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도 판단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예요. 그러나 잠시 천사보다 못한 육체적 존재로 있는 이유는 부활 영생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본받으라고. 왜? 타락한 천사 사탄이 역사하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엎드려 절하면 다 줍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거기에 탐욕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들에게 제사밥이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큰 용이 먹고 살찌가지고 뚱뚱하게 하면서 공중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탐심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탐심을 날마다 찔러 쪼개지 않으면 그게 딱 장악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머물며 고센에 머물며 요셉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할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가까이 하라고 하죠. 그러나 이 시대는 테레비 채널이 수백 개가 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해지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주의 영으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가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기고 그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자들 중요하지만 지금은 남은 자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도 그렇게 열어갈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며 주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할 때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요셉의 입을 통해 이야기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45장 10절 11절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의 입을 빙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 약속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장치가 온 세상에 임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고센 땅 그 당시에 요셉이 당시에는 요셉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뭐 애굽의 왕이 있는 데를 안 가도 자기들끼리 행복했어요. 근데 이로부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세상 임금 바로 왕이 세워졌잖아요. 약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바로 왕이 죽이려는 거예요. 장자들을. 장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자들을 말해요. 모세시대에 애굽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열 가지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하는 한때 두때 반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그 열 가지 재앙의 때도 고센 땅만큼은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열 가지 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

개구리, 이, 뭐 파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바알세브 파리 대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탄의 별명.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한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엡스타인 파일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에. 유럽이 그렇게 돌아갔구나. 구약도 그렇게 돌아가고 신약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옷을 입고 영의 칼, 성령의 칼을 가지고 파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센 땅만큼은 그때에도 초자연적으로 구별되어 보호받았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했다고요? 구별하여. 딱 한 번 더 시작. 구별하여. 한 번 더 시작. 구별하여. 구별되게 살아야 구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구별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왜 표를 받게 합니까? 짐승의 표.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표 받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았잖아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휴거다 들림 받는다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땅에 남은 자들도 또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한때 두때 반때 그들 위한 예비처 피난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구별되게 살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성 새 예루살렘, 큰성 바벨론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부단장한 것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시스템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생각의 충돌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묵묵히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도 20세기에 가장 왕성하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잖아요. 인테그리티를 존중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20세기에 빛났잖아요. 이 목사님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분의 믿음의 신념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한 폭풍과 몰아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세는 환난 날의 피난처의 공급처라는 것을 굳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고세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임시거처입니다. 고센 땅 살만했잖아요. 농사도 잘 되고 소도 잘 자라고 고센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했을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정착지는 아닌 것입니다. 고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 천국 백성답게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임시거처였습니다. 고센에 머물면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울 고센을 설치할까요? 많은 자들을 천국 백성 삼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천국 시민답게 점점 이제는 육체와 세상의 정욕으로 찌들었던 자들을 점점 그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임시 훈련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땅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마라.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 우리가 일하는 바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바치고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나 가난 복지 귀환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나가면 육체가 전부 다인 양,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내 심장이 영원히 뛸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죽음이 오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먹지 말고 잠들지 말고 계속 깨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첼로 역정의 저자 잔 버녀는 차디찬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기독교 문학사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첼로 역정이라는 아주 영감 있는 책을 기술했잖아요. 그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감옥의 고통을 이겨냅니까?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송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다. 나의 발은 땅을 딛고 있으나 나의 눈은 저 영원한 도성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도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 그 위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돕는 은혜의 새 힘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육신 장막을 걷고 하늘 아버지 본향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천년만년 이렇지 않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마는 이 세상은 풍요와 즐거움 영광에 취해서 영원한 안식처 본향집을 예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의 보호를 받아 홍해를 건넜던 구원받은 성도들, 참 다 몰살당할 뻔했죠. 애굽 군대에서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추며 기뻐하며 살았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서 모세의 노래 따라 모세의 노래.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흘린 피를 통해서 성취된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5장 몇 장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무대가 우주적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를 무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완성될 것입니다. 큰 환란과 짐승의 표 시험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예요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홍해 바닷가 아닙니다, 유리 바닷가인데 불이 섞였다. 왜 그럴까? 그 밑에 내려오는 불이 불심판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여튼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가 무슨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기뻐 춤추며 영원히 영원히 찬송하게 될 하늘의 유리 바닷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영생 영광에 몸을 입고 이겼다, 살았다, 부활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 이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여기에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이런 때는요, 우리의 마음밭에 허물려는 여우떼 같은 이 세상의 집요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적당히 해라, 쉽게 해라, 대충 해라,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요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을 들고 열심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곳에는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날의 피난처, 환란 날의 공급처를 함께 힘을 합쳐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 잠시의 헛된 영광과 즐거움 뭐 이런저런 자랑거리들 다 풀고 같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한 것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면서 주님 따라가며 저 높은 곳을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힘든 길이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니까. 그런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격려하며 춤추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주님 따라 시범 보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활짝 웃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육체와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다시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고립되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육신과 세상 장막을 뛰어넘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하늘의 보양집을 바라보며 부활의식 성령의식 천국의식으로 날마다 날마다 세상 시스템을 이기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주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0: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네, 수고하십니다.
3: 네.
2: 전파 선교사인데요.
3: 네네.
2: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3: 아, 네네.
2: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식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 살아보려고 떠났지만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또 자녀, 형제, 자매, 친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양 오셨으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정적이신가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안정감을 가져다 줄까요? 굉장히 다양할 테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돈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거나 직장이 탄탄하고 사업이 잘 되면 대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가면 종교가 쇠퇴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혹은 사기를 당해서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이유로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내게 안정감을 준 그것이 궁극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과 혼란의 시간을 보낸 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안정감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고난과 상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를 키우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자로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고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요즘 자녀들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매사에 부모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제 부모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해서 부모를 등지고 부모의 품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가는 자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꼭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부모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의 무너진 관계를 보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겹쳐서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부모를 떠나간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다 낭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과 그 아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아버지와 두 아들. 오늘은 첫째 아들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제부터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로 물려질 유산,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남에게 두 몫을 주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몫의 3분의 1을 아마 유산으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동 문화의 대가인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문헌에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예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제외하고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유산 내놓으시오 라고 말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영국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운 데 없이 막대게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호래 자식입니다. 후레 자식. 더군다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유권과 아울러 처분권을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소유권을 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소유권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처분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재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요구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자식이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파격적으로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권도 주고 처분권도 줬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아마 좀 싼 값에 팔았겠죠. 그래서 다 처분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례한 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중동 어느 곳에서도 어느 아버지도 행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중동 문화권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변망덕하거든요. 우리도 이 둘째 아들 만만치 않거든요. 못잖거든요. 자,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12절을 잘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럽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 뭐냐면 헬라말로 우시.

주시하라는 말입니다. 돈 달라 얘기입니다. 재물을 주시오 이 말이에요. 돈을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재물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뭘 줬어요? 12절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살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살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살림은 오늘을 보면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단순히 물질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갈 둘째 아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떠나가는 아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강제로 빼앗듯이 받아간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줄 알면서도 줬어요. 알면서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아예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갖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으니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죠. 뻔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과 연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마음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보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면 아버지를 떠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과 살림,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설령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유를 주지 않는 분이라면 떠날 걸 뻔히 아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 안 주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고 버릇없는 둘째 아들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살림을 다 낭비하고 궁핍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오늘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낭비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산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생명을 아버지를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가지요? 무엇했습니까?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데 다 낭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 받은 생명을 다 낭비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데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가?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나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의

0: 모습과 일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0: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생명을 낭비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낭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생명을 낭비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초과하는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는데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져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을 가져야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가져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망이에요. 다 그걸 추구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도를 벗어난 식욕이나 성욕이나 술취함이나 방탕 그리고 세상의 각종 향락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방이 많다 그러죠.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아가는 방이 무슨 방이 있어요? PC방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즐겨 찾는 곳이 노래방입니다. 남녀노소 열심히 찾아갔던 거 요즘엔 잘 안 찾아가는 것 같아. 찜질방. 뭐 이런 거는 점잖은 겁니다. 키스방, 비디오방, 안마방. 온갖 대표적인 방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법에 걸리면 이름 또 바꾸고 이름 또 바꾸고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이런 방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아요. 하겠다는 사람 많아. 문 열면 밀려오니까요.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을 낭비하면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함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시계, 좋은 신, 좋은 물건. 이거 가지면 내가 좀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생명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계도요, 만원 짜리도 있지만요, 1억짜리도 있습니다. 1억짜리 시계 참 훌륭합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만원 짜리도 있지만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가방은요, 죽도시 한 거면 3만 원이면 좋은 가방 삽니다. 5천만 원 합니다. 5천만 원짜리 더 많이 담습니까? 차도 그렇고 다 비싸요. 그걸 왜 삽니까? 그걸 가져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져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생명을 낭비하면서까지라도 안목의 정욕을 끝없이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명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적당한 건 괜찮은데 꼭 모든 물건을 죽도시에 가서 사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지만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생명을 낭비하면서 추구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박이다.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과도한 명예욕, 허영심,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명함에다가요, 정말

0: 사람들이 와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한 줄 새기려면 그 인생 통째로 다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못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생명을 낭비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딱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인생을 파산 지경까지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정확하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가는데 생명을 낭비합니까? 세상은요, 이런 것을 얼마나 가졌냐 혹은 가지지 못했느냐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을 합니다.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일단은 논의 대상이 안 돼요. 큰 차를 타고 다니든지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어깨를 펴고 다니죠. 그리고 스스로도 성공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외제차 탈 때는 좀 우아하게 걸어서 탁 이렇게 폼 잡고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안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풀이 죽어요. 아, 난 실패자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치 기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면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쟁취한 것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8절에서 21절. 아마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0: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생을 낭비하며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내가 인생을 다 쏟았던가?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수고를 해서 얻어놓은 것을 누가 가져가요? 손끝 하나 수고 안 한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낭비하며 추구하며 얻은 것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자, 누가복음 15장 14절 20절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죠? 아버지의 본심은 뭘까요? 아버지의 본심은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최선을 갈취하듯 다 뺏어갔지만 아버지의 본심은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뭘 기다릴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흉년이 들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흉년이 들기를 기다렸을까요? 흉년이 오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지금 궁핍해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니까 흉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흉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흉년과 절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오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조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시간과 은사를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 다 낭비했습니다. 궁핍해졌어요. 백성 중 한 명이 가서 생존을 위해서 부쳐 사는데 돼지를 치게 됐어요.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기가 힘든 상황.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가 바라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들은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삶이 너무 팍팍해졌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돼지 밥조차 주지 않고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궁핍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완전한 상실, 완전한 절망의 자리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꾼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종으로라도 써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받아주시면 그래도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나 돌아가고 싶어. 결심을 했어요.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갑니다. 자,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아버지와 형님 내 가족이 과연 자기를 받아줄까 하는 거예요. 과연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가! 그럼 어떡하지? 그게 하나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 마을 공동체가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인가도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당시 중동 문화에 쾌자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쾌자자. 쾌자자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외지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마을 공동체는 너는 이제 이 백성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선언과 함께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트림으로 가문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예, 이게 쾌자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가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치와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나가! 그렇게 하면 쫓겨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담을 안거든요.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서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쾌자자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통증을 느꼈다는 말인데 아버지는 집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도리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을 염려해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막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받아야 할 수모와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다

0: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지위를 회복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권위를 주고 신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을 신겨요. 신분 회복이에요.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고 다녀서 탕자도 신 신긴 걸 보니까 지금 맨발로 왔어요. 신을 신겼어요. 너 내 아들이야. 신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잡은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좌자 의식을 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를 잡아 성전 잔치를 베풀고 내가 내 아들 용서하시니까 당신들도 용서하시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해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에게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쏟아내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추궁하지 않는 분이구나. 요한복음 21장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내 왜 세 번이나 부인했어? 너 정말 그럴 수 있나? 나 섭섭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여. 내 양을 쳐. 사랑만 확인하시지 결코 추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과거를 떨쳐내면서 추궁하고 비난하고 정죄할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 나갈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한마디도 묻지 않잖아요. 제사단 들고 나가서 다 탕진했는데 묻질 않아요. 동네 사람에게 캐자자 의식 때문에 쫓겨날까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 집을 떠나간 하나님의 집을 떠나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나 너 끝까지 기다린다. 나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낭비하고 큰 흉년 앞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곤고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나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때로는 주님은 지엄 열매까지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떠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돌아갈 자유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자유예요. 떠날 자유를 사용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쥐염려조차 먹기 어려운 자리에 혹시 서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돌아갈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 추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5: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6: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경 시편 148편을 보면 멋진 찬양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잔치는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달에서 캄캄한 바다 깊은 곳까지, 왕에서 어린아이까지, 땅의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 하늘 높이 나는 새까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찬양은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살짝 맛보기만 해도 절로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즐거움은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기어들 틈이 없으며 슬픔이나 질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서 와서 함께 해요.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훈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서양 격언의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넷째,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준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Thankful, 조시 그로반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국통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비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이화 침복 화여가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주님의 놀랍고도 광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더없이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드리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성숙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넘어서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의 로마, 이게 하나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3대 도시였어요. 그곳에 핍박을 피해 도망간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도가 되고 부흥되면서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생기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행정을 이끄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다섯 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시몬,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유명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친구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교포 출신의 유대인 바울까지. 정리하면 유대인, 아프리카인, 왕궁 출신, 전직 박해자. 뭘 느끼십니까? 도저히 세상 조건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고 그것도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니까 인종과 자신의 사상과 가치를 다 뒤로하고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곳에 전도를 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따로 세워야 하니 둘은 사역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선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랬겠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핍박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니 그 좋은 평안함, 행복한 환경을 내려놓고 막막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섯 명이 하던 사역을 이제 자기들 세 명만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이 다섯 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다섯 명의 그 목회자 그룹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있음으로 다른 사역들이 목사님들이 저와 동역하는 분들이 수십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화엄을 이루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다섯 명의 리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나머지 세 명은 어찌 보면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영적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남은 걸 자기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 명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바울, 바나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결국 성령의 음성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막막한 미래를 맡겨야 될 거고 또 나머지 세 명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새로운 각오를 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그동안 은근히 믿고 기대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빠지지만 이 상실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었으니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보자. 여기서 두 사람이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나는데 이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기왕 이렇게 결정 났다면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세 사람은 눈물과 떨림 속에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파송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걸출한 리더 두 명이 빠지면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의 결과는 다 끝난 것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문헌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순종을 했구나.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이 성령에 당연히 순종한 것,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화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결국 두 리더가 자리를 비우고 떠나갔을 때 남은 사람들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 잃어버린 상실감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잘될수 있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우리도 못해. 저 사람들이 설교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건데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되겠어? 이렇게 상실감의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뒤로 다 자빠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역사에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뜻대로 환경대로 되었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살아남고 부흥할 수 있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상실의 장애물 앞에서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건강의 상실감 앞에 두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상실 앞에 머뭇거리시고,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어떤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그텅빈 자리를 쳐다보며 속상해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내가 잃어버린 상실감, 이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두려운 상실감 앞에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진 상실의 상황에 그 감정에 그대로 멈추어 선다면 우리는 그 상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멈춰 서고 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 어떤 상실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걸 넘는 사람, 이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반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실의 장애물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받고,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할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연이 되었지만, 이 상황을 오히려 내 인생의 훗날에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너무 성실하게 하다 보니 거기서 농사가 잘 돼서 큰 부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원주민들이 저 외지에서 온 이삭이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뭐, 자기들보다 앞서가니까 이 지역 토착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다가 마지막에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말도 안 되게 동네 사람들의 그 방해로 지역 토착민들의 그 배타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흙 덮인 우물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분노하고, 아니 조금 어떤 사람들은 더 급하면 우물을 메운 원주민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잃어버린 우물 앞에서 억울함을 곱씹느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상실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땅으로 옮기라는 기회로 그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미련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개척을 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그래, 또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하나 보지. 그리고 억울하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어떤 결론으로 이삭의 인생을 소개하느냐?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더 넓은 곳, 넉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이상 원수들이, 그 지역 토착민들이 시비 걸지 못하도록 완벽한 더큰 우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에 너무나 억울하게 우물을 잃었을 때 만약 그때 그가 속상한 감정에 머물고, 분노의 감정에 머물고, 좌절에 주저앉았다면, 오늘 창세기 26장 20절에 나오는 이 결론의 아름다운 한 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생 힘들게 쌓아온 것이 무너지고 든든히 믿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린 그 빈자리, 그 상황 앞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꼭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빈 자리에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마디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판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빼앗긴 그 우물의 자리에서 르호봇이 열렸듯 여러분이 만난 상실의 자리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르호봇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상실의 장애물을 멋있게 넘은 바나바와 바울,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게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동서남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섬의 수도격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요.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옆 사람 보면서 바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바보라고 하는 그 행정수도 같은 곳에 도착을 딱 했을 때 그 섬을 관할하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이 섬 사람들이 아 공감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그들의 얘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이 총독은 지적 호기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사람의 인성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의미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겠다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돼요. 이 사람은 이 총독 옆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아첨하면서 그 총독을 모시고 있던 사람인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을 엘루마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거 아람어인데 엘루마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딱 짐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이 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바예수가 두 사람을 이 총독에게 이간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회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총독이시여, 그놈들 사기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범죄에서 안디옥에 숨어 들어왔다가 안디옥에서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 지금 지명 수배자인데 여기 섬에 들어온 건데 그놈들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총독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이 바예수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들은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들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안 좋은 얘기를 다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듣게 돼요. 당연히 화가 나죠. 이때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음해하고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 바예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 구절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건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왜 바뀌는 거냐? 원래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

한국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서 살면 더 이상 한국식 이름 가지고는 거기서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거기서 따로 개명하거나 하나 지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로마식 이름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나쁜 사람, 바예수의 방해를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감정으로 안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응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혈기와 감정과 이성으로 대하는 대신에 성령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에게 외치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바예수에게. 네가 속임수로 악마의 자식처럼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너는 두눈 뜨고 살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테니 너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예수는 얼마 뒤에 시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고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알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총독이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그 섬이 총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방해를 이겨낸 바울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바울이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싸워서 이기는데 감정과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성령님께 다 넘기고 내 감정, 내 혈기,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결말처럼 그는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장면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수많은 바 예수를 만납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는 직장 동료들, 내 자존심을 짓밟는 무례한 사람들,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다 우리 일상에 어제도 만난 바 예수고 내일도 만나야 될바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개는 분노하고 싸워서 이 억울함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내 혈기대로 핸들을 꺾고 들이받으면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나보다 훨씬 더잘 알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맡기고 그 조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가운데 막막하고 억울한 인생의 장애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너무 힘든 장애물로 인해서 남몰래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운전할 테니 다 나에게 맡기고 나랑 함께 넘어가자.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우린 두 가지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돼요. 상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다면 나보다 길을 더잘 아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부디

0: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과 함께 장애물을 딛고 넘어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07-9191번 03-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저는 포항 순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잔 값이라도 씹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계시며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이 이곳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품으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0: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레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던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찰나 한정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말로 축복한다고 했는데 말로 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듣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덕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또 이름으로 축복 이루어질 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경험과 견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 계산 속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속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들이 강건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의 입술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그 입술의 말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공감적이고 또 이해가 있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한번더 생각해보는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위로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피상적인 기능을 넘어 듣는 이의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 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탄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의 어른이랑 부모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들이 습관처럼 내뱉은 부정적인 말, 욕섞은 말, 거친 말,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비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단지 저 사람 말한 대로 될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복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소득을 만들게 하며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격려와 따뜻한 위로 대신 부정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성장한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성이 되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속에 자란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불신에 자라잡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기를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오직 눈앞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자신의 만족만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외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아멘. 평화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로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증거하는 게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배격한다면 그런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성 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붕괴는 대부분 부모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에서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큰 댐이 작은 구멍으로부터 아주 머리털보다 더 가늘 미세한 균열로 인하여서 큰 댐이 무너지듯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말, 형제 간의 그 거짓된 말, 분노의 말, 그것이 가정은 점점 붕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건전한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라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감정 섞여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라는 저열한 말은 당장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 줄은 모르나 결국에는 분메랑처럼 강력하게 되돌아와서 자신의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봅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사회관계,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복음 증거는 말하는 자의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어른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마음이 편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이 사회에 거룩한 공동체 비전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애별로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수용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아들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전화를 하게 되면 엄마한테 거친 말을 하며 욕을 하며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가슴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박현 자실함

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서 면회를 갔는데 그때 그 아들이 갑자기 울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그동안 죄송해. 내가 엄마한테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아서 엄마 나 이제 바르게 살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아 괜찮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엄마 부탁 하나 있는데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에게 부탁을 한다는 말을 했고 엄마는 그 아들이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부탁을 다 한다고? 네가 부탁을 한다면 내가 뭔들 못 들어주겠느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했더니 그 아들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이 안에서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건 너무나 뼈저리게 늘었어.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때 엄마한테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고 집에서 못된 짓도 했고 사람들이 못된 짓을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방 안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말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 엄마, 내 부탁할게. 엄마, 이제 예수 믿어. 엄마,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서 아들이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단다. 내가 너를 놓고 하나님 옆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단다. 내가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많았단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 예수 믿었어? 왜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너가 또 욕을 할까봐 화를 낼까봐 그냥 기도만 했다. 하나님 내 기도로 들어줘서 감사하다. 아들아, 그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이제는 복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 말하면서, 남은 여생 우리 열심히 살자.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열심히 살자. 아들이, 엄마 고마워. 나를 놓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여기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방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네. 엄마 고마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대화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할 때 사람을 변화받습니다. 이 수용자는 교도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얼마 안 출소를 하는데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어 갈 거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 하면서 비록 자식에게 폭언을 하고 악담을 하다 받아주면서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어머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똥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찬양 조수아가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즐거웠으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말들을 듣고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막 들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 비교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또 이게 정죄라고 그러죠. 너 잘못했다고 이렇게 명하는 것.

그 정죄를 계속 듣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들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소음과 같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소음들과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10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인격을 전부 모은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체 온전히 들여서 믿는다는 것이죠.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굳이 내가 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종 후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전에는 교회 얘기처럼 지루한 얘기가 없었대요. 모임은 왜 교회 얘기를 하나?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는 남들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이 성경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뭉클한 감정이 일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뭔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의롭다고. 객관적인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 언행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을 들여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게.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뭐 언행으로 있어서 행위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자녀가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자손들이 번창할 거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고 확 받아들였어요.
마음으로 믿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 믿었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데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다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후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후반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봤더니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봤더니 시인한,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할때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바로 시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요. 유익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반갑게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약점으로 잡고 때론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놀리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초대교회는 더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계 상당 부분을 또 이스라엘까지도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가 어떤 걸 시켰냐면 이 로마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의 숭배죠. 그 통치권을 명확하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작전을 쓴 겁니다. 근데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떡하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황제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요, 공격을 당했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하는 단계,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미국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이제 등산객들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잘 하다가 여러 사람이 갔는데 유독 62세 되는 미우키 하우드라는 여인이 낙오가 됐어요. 잘 쫓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발을 헛디디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구조하고 봤더니 두 다리가 골절이라고 하죠. 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상태로 이제 낙오가 된 거예요. 두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며칠이나 고립이 됐느냐 봤더니 9일이 지나도록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에요. 그냥 산이 아니라 산맥이어서 지역도 넓고 한 여인을 찾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리가 온전했다면 차라리 산 꼭대기라도 가서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가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다녔어요. 이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었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조대가 움직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라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꾹 불기 시작해요. 온 힘을 다해서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마침 구조대가 들었어요. 그래서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구조된 다음에 중요한 한마디를 했어요. 구조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우리가 좀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믿

믿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마음을 둬야 되고 발걸음이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신앙은 어느 순간 병들어가고 또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꼭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순종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더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왜 성경 지식이 있는데, 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16절 전반부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면 순종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순종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까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지식,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되면 사람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몰랐던 지식 때문에 사람 잡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특별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몸에 좋다고 하는 칼륨 성분이 많은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감이라든지 또 시금치라든지 칼륨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콩팥에서 걸려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좋으라고 감도 많이 갖다 주셨고 시금치국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 잡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콩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당장 끊어버립니다. 그 아는 지식, 사실 이 작은 지식 때문에 사람이 막 움직여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함부로 거절한다고요? 아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못 지킬지는 몰라도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그냥 불순종도 하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분들 있잖아요.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그것도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거부하고 또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그 행동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믿음.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도 어려운 거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절대 믿음이 잘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 신학대 교수님들, 신학생들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물론 그분들도 목사라고 주장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목사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 친구도 서울신대 교수님들 많은데 아는 만큼 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문제죠. 아니,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렇게 성경 지식이 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안 닮아갑니까? 오늘 그 이유가 나타나죠.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혹 죽은 믿음인 거죠. 죽은 믿음은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식물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신앙생활의 뿌리가 뭐냐 봤더니 내가 아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습이죠. 제 방에도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화분에 행운목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시름시름 색깔이 약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하나는 튼실하게 있는데 또 하나는 확 움직이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뿌리가 지금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흔들어서 보니까 뿌리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색깔이 변하고 결국 그 식물은 뽑혀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뿌리예요. 뿌리.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사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또 믿음이 성장하는 관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느 순간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서. 운동선수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뭐를 만드느냐 봤더니 근육을 만들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근육을 반복을 통해서 만듭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만들어져요. 선수님, 그 감독들이 그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될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된대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될 때 실력이 만들어지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시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이걸 악한 마귀가 알고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부단히 애써요.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가 먼저 앞서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보다 무엇이 앞서면 반드시 병든 신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루쯤 빠지고 나는 이 일이 더 중요해. 아니요. 그게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잡념들을 넣어줘요. 그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죠. 때로는 목회자의 관계를 흐트러 놔요. 오해하게 만들고 관계가 틀어지면 또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이것도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왜 이렇게 방해 요소가 많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작 그 일을 할때 방해 요소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약한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초창기에 그다지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성격도 급하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어지기 시작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으면서 베드로는 변화되어집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 받아요.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큰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믿음이 성장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은요,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매일, 날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믿음이 빨리 그리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살아갔던 겁니다.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걸 결코 도와주거나 응원하지 않아요. 뭐 매체를 봐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또 헌신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는 잘안 나와요. 실수했던 목사님들 이야기. 또 교회가 부정부패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뭐 이렇게 잘 보도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믿기 싫죠. 교회 나가기 싫죠. 그런데 분명히 뭐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경 읽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죠. 1월 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노토반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뭐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방송 매체에서 한게 뭐냐면 곧 쓰나미가 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이 경고를 해요.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항구가 저렇게 되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왔어요. 긴급한 상황으로 계속 보도를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지금 즉시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바닷가에서 즉시 피하십시오. 이제 쓰나미가 몰려갔고 이제 사람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구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강도 7도 이상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통 죽는 인원들과 또 도시의 파괴 정도가 통계가 나와 있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쓰나미에서 죽어야 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상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큰 쓰나미가 왔는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이 노토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경고가 난,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 방송을 듣고 2분에서 6분 사이에 대부분이 다 대피를 했대요. 사실 2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2분 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은 특히 어렵죠. 전화 받고 2분 내에 나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6분?
그냥 대충 옷 챙겨 입고 중요한 거 들고 나오면 이게 5분 걸립니다.

0: 그런데 이 대피 방송을 듣고 2분에서 6분 사이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나미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쓰나미의 경고를 듣고 즉시 순종해서 피한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요. 많이 아는데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국에 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현충일이었어요. 우리는 어제 방송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돌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하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방금 들은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듣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0: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코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8장 37절.
2: 로마서 8장 37절.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1: 사랑하시

0: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여섯 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와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무슨 뜻일까요?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시합 내내 양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종료 직전에 겨우 한 골을 넣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어서 5대 0, 10대 0으로 이긴다면 그래요. 쉽게, 멋지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불편할 때, 시험을 앞두고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될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아. 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로마서 8장 37절
2: 로마서 8장 37절
0: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0: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0: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0: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0: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며 겪게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찬트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2: 로마서 8장 37절
3: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사랑

0: 아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 텐 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 텐 봄.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물건인 베시 언니의 외투와 비타민 그리고 성경을 잘 숨겨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 텐 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0: 실망하지 마세요. 코리와 베시 언니가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곳에 수용된 여자들은 무려 1,400명이나 되었고 28번 막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막사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벼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랍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고양이 집이 그리웠어요. 베시 언니, 이 더러운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베시 언니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한 후에 베시 언니는 깨달은 것을 코리에게 말해주었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1: 베시 언니,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지만 이런 벼룩까지도 감사하기는 싫어.
0: 코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된 거야. 말씀을 믿고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함께 지내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모든 벼룩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리는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막사의 구석 등불 아래에 앉아 코리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며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많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코리와 수용소의 여인들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죄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28번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2: 난 28번 막사에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 주성이야.
0: 그래요, 여러분. 벼룩 때문에 28번 막사에 머물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코리와 벨시 언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벼룩마저 감사하게 된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선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시편 42편 1절에서 43편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를 쓴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2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서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교훈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 문지기 일을 했고 성전에서 찬양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하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이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42편 2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4절에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고 근데 지금은 이 일을 기억하고 속이 상합니다. 6절에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그곳으로 떠나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향

향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늘 교회 나와서 저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든 목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는 늘 주일마다 와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견해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쫓겨갈 때 아마 이 고라 자손도 함께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전에서 섬겼던 이가 쫓겨나가서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갈 수 없으니 안식일이 되어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그 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갈급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탈진 직선에 직전에 있는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주 갈증이 나고 위급한 상황인데,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요 단순하게 목이 마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냄새가 아주 멀리까지 뿜어져 나가서 맹수들이 사슴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물을 안 먹었다가 아니라 물을 안 먹으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슴은 어떻게 하든지 물을 채워서 자신의 냄새도 감춰야 되고 자신의 갈급함도 감춰야, 해소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그래서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계속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본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 몸에서 죄의 본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속에서 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면서 악한 냄새가 풍겨져 나와요. 죄의 요소들이 풍겨져 나오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죄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그런 감각조차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갈증이 생기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자칫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위기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뭐 사람들의 관계가 괜찮고 인정해주면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해서 점점 타락한 삶으로 가버립니다.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본래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래 인생이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고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의뢰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이 시인은 아마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생겨서 너무 답답하고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20편, 42편, 43편의 이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5절에 보면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세 번 합니다.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똑같은 고백을 세 번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 기도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절망 쪽으로 가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이야.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근데 이 시인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로 밀고 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을 함께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내용 속에 세 단락으로 나눠졌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세 개로 나눠졌는데 세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락의 기도를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4절. 이 단락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자신도 갈증이 나고 사람들도 자기를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도 지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 안에 풍조가 그할 때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42편 2절에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4절에는 전에는 내가 성의를 지키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지냈는데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답은 보이지 않고 눈물만 나고 옛날이 그리워서 속상함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기도 중에서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아파 나올 수가 없어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마음은 답답하고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건드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져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절에서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낙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다. 첫 번째 단락을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번째 단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묶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여러분 우리는 폭포 구경을 아름다운 구경 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포는 그런 폭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쏟아져 내리는 이 고통과 슬픔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폭포 소리에, 그 폭포 소리에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7절 뒷부분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인생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파도가 하나 지나갔나 싶었더니 또 파도가 밀려옵니다. 한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나를 덮치고 겨우 버티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환경들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데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뭔가가 자꾸 밀려와서 힘들어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이 꼬이고 힘든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이지만 9절에 응답은 없고 원수들의 압제 때문에 내가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10절에서도 여전히 대적들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얼마 전에 봤던 욥이 생각이 나죠.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음도 무너지고 상황도 무너졌지만 시인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두 번째 단락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기도는 43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십시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보이지 않는 환경, 이 무너진 환경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고백을 하면서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43편 1절,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사람을 찾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변호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합니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빛과 진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과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상황, 답답한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과 진리는 뭘까요? 빛과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길을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해 우리 표의 대표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등불은 내 발 앞을 비추는 겁니다. 빛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등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급함 상황 속에, 답답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말씀이 오면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말씀이 오는데 말씀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으시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돼요. 진리가 와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말씀을 놓치면 답이 없어요.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말씀과 빛을 통해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그분의 곁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절망의 마음 속에서 환경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기도는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답답함, 이 갈망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2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42편 4절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43편 3절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4절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계속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그곳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원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눈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을 달라,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물론 이 기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가장 큰 아픔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가려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받았을까요?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눈물이 그친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만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해서 다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43편 4절에서 내가 하나님

0: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시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절망 속에 있던 시인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절망인데 마지막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뀝니다. 문제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데 절망 속에 있던 내가 문제는 여전한데 나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 진리와 그 빛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절망 속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기도응답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나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문제 속에 있어도 이제는 해결이 되고 그 방향에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빛과 진리가 와 있습니다. 빛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절망 속에 빠지겠냐고요. 환경의 문제, 환경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도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진리가,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자꾸만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자신을 향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43편 5절, 43편 5절 우리 함께 자신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나는 어떤지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가장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함께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국에 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고통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1: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가 수많은 공연을 치르며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살인적인 연주 일정 속에서도 무대에만 서면 언제나 아이처럼 환하고 기쁜 미소로 연주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그 기쁨의 비결이 궁금했던 한 기자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에 올라 활을 켜기 직전 제가 아주 어릴 적 처음으로 첼로를 만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떠올릴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가장 행복했던 첫 기억을 마음에 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금세 얼굴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기쁜 얼굴을 하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팍팍한 형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소 지을 때 주님의 세밀한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했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는 시골로 내려가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수박 줄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티미터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하고는 수박 줄기 끝부분에 표시를 살짝 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밤새 자란 수박 줄기의 길이를 쟀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40cm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수박 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수박보다 훨씬 귀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때부터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이로 인해 의사도 놀랄 정도로 병은 빠르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의아해할 때 천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잉태치 못하던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했음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응답했습니다. 제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복받은 여인이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당신이 걱정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면 당신 역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한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험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조직이나 권력이나 물질도 권고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평생 6,500여 편의 찬송기를 써서 하나님께 드린 찰스 웨슬리의 찬송으로 그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찬송입니다. 그의 형 요한 웨슬리는 시의 내용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찬송을 드리는 모든 성도는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찬송을 찬양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베르트라는 별명을 가지신 김순세 교수님의 찬송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라는 합창곡으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찬양을 드리던 곡이었는데 21세기 찬송가에는 독일 시인 에렌프리드 리드히의 시를 사용하여 수록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확인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께서 거느리시네. 아멘. 손영진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예정하시고 대속하시고 인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악심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대물로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화 챔버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도 받게 되겠지요.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와이글 목사의 시인데요. 순례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정을 떠나버린 아내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와이글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여서 울림이 더큰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현명 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봉사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며 복음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의종이십니다.

빌리그램 전도단은 많은 찬송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숨겨져 있던 찬송을 찾아내어 집회에서 찬양하게 하여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도 이런 찬송 중에 하나이죠. 1954년 영국에서 개최된 전도집회에서 이 찬송이 불려지면서 세계 교회의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림 없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하나이다. 안녕하세요. Amazing Grace 6월 첫째 주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네요. 벌써 2026년 절반이 되었어요. Amazing Grace 오늘은 여러분들과 평안한 찬송을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Now No Go에 있던 히든 피스,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찬송가였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J.S. 브라운 작사, L.O. 브라운 작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립히 서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friend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혼밥하고 SNS, AI, 폰으로 감정 없는 기계와 하루 종일 지내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일상의 깊은 늪속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도덕적 타락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 친구들,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송가였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감사의 생활을 찬양하는 찬송가였습니다. Sunshine. 이 휘트 작사, 스웨니 작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시계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앞길을 보여줄 나침판이라고 하죠. 그 나침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일 지친 날개를 접고 쉼을 얻고 다시 날아갈 힘을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0: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도 다윗의 시로 편된 시편 63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푸른 나무가 가득한 산들을 보면서 6월 첫째 주 가정과 모든 교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제법 묵직한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느새 초록 잎사귀들은 더욱 짙어졌고 낮 동안의 열기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음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는 더워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오히려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를 시원한 그늘막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피아노 이지원,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마트리오입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탕 하나 먹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무대 직전에 긴장하면 목이 답답하고 목이 막히면서 미세한 가래가 끓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탕 하나가 그 모든 걸 싹 가라앉혀줍니다. 순간적으로 당이 떨어져서 살짝 떨릴 때도 타이밍 좋게 에너지를 채워주곤 하죠. 주변에서 목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러 팬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이 참 많은데요. 저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에 자꾸 손을 대다 보면 찬양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목에 좋은 것들을 굉장히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할 때 딱 사탕 하나 먹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를 여는 건 이 사탕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나의 능력 대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만 붙들고 주님이 이루실 계획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지의 피아노.

뜨거워진 햇볕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뜨겁게 익어가는 여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더위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쉼터가 되시는 주님 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은혜의 생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이 눈에 아니 증거 배워도 피아노 엘리쉐바 그리고 이어서 갈보리 산 위에 소프라노 신영옥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안간 힘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인들과 소통이 어려워 내면의 세계에 빠져 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시간이 걸려도 성취가 늦어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상상을 이끌어내서 탁월한 그림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의 장애가 정신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심령의 장애가 생겨 허덕이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 태어난 복된 이들인 것이죠. 안성진님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속해하고 성내기는 빨리하면서 정작 듣기는 더디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다만 가장 먼저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들어서 함께하며 들어서 위로하고 들어서 든든하게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겁니다. 한웅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장난치고 싶고 정말 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농담도 하고 싶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자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늘 주말이 즐거워요. 목사님 방송이 귀하네요. 늘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9507님. 아, 이 사연 붙들고 제가 한참을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귀하다 하는 말. 아, 이거 저 옛날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내 새끼 아유 참 귀한 아유 뭐 손주들 붙들고 했던 그 기억 말고 여러분, 자, 그 기억 말고 세상에서 귀하다 이런 말 듣게 되던가요? 거의 듣지 못해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하다는 의미는 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귀하고, 자, 그런데 그 귀하다 하는 그 말을 그냥 톡 건드려서 톡 터뜨리듯이 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주말이 늘 즐겁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방송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정말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바로 나죠. 그 생각 꼭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 일들이 또 있었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감사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또 살아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감사로 이불을 덮고, 이런 하루하루 이어져 평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같이 들을게요. 같이 걸어요.

네, 이번 사연은요. 3213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아,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사랑 느껴지는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연에서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다시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해주셨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가 구별될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혼란함과 여러 풍랑과 여러 이해 못할 것들과 아픈 것들, 또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도 표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 됐나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안 됐나 싶으면 그냥 뭐 세상이 다 무너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뭐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할 때 이제 월드컵 저기 막 하고 막 하면 막 가슴 조마조마하잖아요. 누가 이길?

그런데 그걸 녹화로 봐요. 그 이미 이긴 걸 봐요. 그러면 가슴 조마조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넉넉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좋은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안의 천국 바라며 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걷고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며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이며 건조한 풍경에 푸른 옷소매를 늘어뜨리는 여름나무들. 늘 그 자리에 있죠. 이렇게 붙박이인 이들을 볼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지선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신뢰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온전히 기대다, 삶 전체를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확실한 길 앞에 서 계시다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옷을 깨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리님의 전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순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염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그렇지만 이러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두려움보다 신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손영진 사모님의 아무것도 염려 말아요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인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우리 아기들을 보면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놀아달라고 우는지 엄마 아빠는 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온통 아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금만 불편함이 보이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눈에 꿀이 떨어진다고들 하죠.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언제나 두닥두닥 따스한 손길로 다독여 주시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오늘은 사랑의 고백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첫 찬양입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의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원한 바다가 그리워지는 그리고 생각나는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바다를 볼 때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히지 워십의 찬양 이어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하나님이 이 귀한 발걸음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하세요.

내 선포하며 드린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에이멘의 기도전쟁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첫 주일 이어가는 찬양스케치, 귀한 섬김의 손길을 모두 모두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남을 고해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부서져야 하리, 해같이 빛나리 함께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 드려요.

오늘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의 찬양, 좋은 씨앗, 그 집에 있는 찬양이었죠. 함께 나눴습니다. 네, 이 시간 끝으로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옹기장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찬양함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하면서요. 지금까지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느 대학에서 철학 강의 시간에 신존재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상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어 교수님이 잠시 나간 틈을 타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 학생이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칠판 위에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적은 후 마치 신이 있으면 한번 자기를 혼내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한 학생이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와서 먼저 본 학생이 써놓은 God is nowhere에 N-O-W를 띄워서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고쳐놓았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 기가 막힌 반전의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무신론에 대한 이론이 팽배한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무신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요, 믿음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이와 같은 무신론 사상과 불신 사상은 과학 만능의 붐을 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시야를 혼미케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형태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형태로는 인도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 학문과 종교의 사생아적 기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급기야 신학계까지도 무신론 신학, 사신신학, 자유신학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재정 문제도 국가 문제도 아니요, 정치적인 문제, 군사력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포함한 모두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의 본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남궁송옥님의 믿음의 고백.

이어서 들으신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생사 화복이 주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 생사 화복이 주관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현대인의 비극은 자기의 개인적인 존재를 인식하나 동시에 자기 생의 무시간적인 요소, 즉 내재적인 가치라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인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군중 속에 매 순간순간 고독하게 격리를 당하는 까닭에 인간은 늘 비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이 카프카의 고백처럼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한치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로 남아있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물음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던져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과 14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인간론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후에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종합적인 물음을 물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배제하고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으며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박인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이어서 드린 찬송입니다. 한웅재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힘써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래도록 교제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죠. 상대방의 직업, 취미,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스트롱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관념상 불가분적인 그리고 그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다양하게 나타내시는 기초요 근원이 되시는 신적 성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도덕과 사랑과 주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죠.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치료하시는 절대적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이며 만유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는 세계 모든 흐름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에 27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신 편손이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역시 칼빈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신의 지혜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하심과 작정하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 철저히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광희 님의 음성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어진 찬송은 365 찬송가 앨범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관계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넘어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요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의 권속, 가족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더불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깨달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되신 입장에서 자녀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싸매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신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거리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중 중 한 사람이 전도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야유하며 복음을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조용히 까먹었습니다. 그를 야유하던 사람에게 이 사탕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유하던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맛보지도 못한 사탕 맛을 어떻게 안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맛보지 않고 그가 좋으니 나쁘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허한 것이며 가짜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길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도 그만큼 깊어지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예수 닮기 원에 띄어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인 천지 창조를 그릴 때 일입니다. 수년 동안 비계 위에 누워서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많은 귀족과 추기경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그 아래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며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해요. 오, 저 세밀한 붓터치를 보십시오. 저 역동적인 인물들의 근육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능력과 기교를 칭송하기 바빴는데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린 인물의 손가락과 색채의 화려함만 감탄할 뿐이지, 내가 이 거대한 벽화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며 한탄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기적이라는 그 화려한 그림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배경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인 나는 대접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러 왔다라는 구속의 뜻을 제자들의 귀에 억지로라도 심어 넣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눈앞의 이적과 축복에만 매달려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놓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움과 칭송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진짜 사명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보다 칭송받는 것이 좋고 영혼구원보다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대형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신들린 듯한 연주를 이렇게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와 연주로 객석에서는 연신 와, 와 감탄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작 지휘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곡이 끝난 뒤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지휘자는 연주자를 무대 뒤로 불러서 엄하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연주 기술은 완벽합니다. 관객들의 찬사도 대단했지요. 하지만 오늘 바이올린 독주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기교 때문에 오늘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고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평화와 슬픔의 메시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화려함만 보았지 오케스트라 전체가 보여주어야 했던 그 곡의 본뜻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연주자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지휘자가 원하는 그 음악의 방향과 뜻,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화려함과 무리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정작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질인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큰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지휘에 삶을 맞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그 지휘하심에 맞춰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티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유럽에 들렀을 때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렸고 그의 희생적인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한 젊은 기자 선교사 지망생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독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성공적인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의 인기에 도취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 뒤에 곧바로 인자가 넘겨지리라 라는 고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역의 화려한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 그거 받고 싶어요, 화려한 열매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세상 욕심이 다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수많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고위 간부 사원을 뽑기 위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실에는 세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상석이었고 다른 두 개는 평범하고 낮은 의자였다고 해요. 야망이 넘치는 영리한 지원자들이 먼저 방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인재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주저하지 않고 가장 크고 화려한 상석에 털썩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와서는 가장 낮고 평범한 의자에 조용히 앉더랍니다.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에도 자신의 야망을 뽐내기보다는 회사와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진솔하게 대답하더래요. 모든 면접이 끝난 후에 카네기는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과시했던 사람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던 지원자, 겸손했던 그 지원자를 수석 간부로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남에 의해 내려오게 되겠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겸손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높은 자리로 모셔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를 채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좌우편이라는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신이 크다고 변론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서열 구조를 뒤집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을 하늘의 권위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 아시죠? 이 간디가 인도의 대표로 영국 국왕 조지 5세를 만나기 위해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영국 국왕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참모는 간디에게 화려한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어달라고 권했다고 해요. 권력의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디는 평소처럼 인도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전통 무명 천 한 장을 몸에 걸치고 낡은 샌들을 신은 그런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다고 하죠. 화려한 제복과 황금으로 치장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간디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한 영국 기자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국왕을 만나는데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간디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왕께서 우리 두 사람이 입고도 남을 만큼의 화려하고 충분한 옷을 혼자 다 입고 계시니까요. 저는 제 조국의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왔을 뿐입니다. 간디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어서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었지만 그의 겸손함과 무소유의 삶은 영국 왕실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무리들 위해 군림하려는 화려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주장할 권리도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과 외적인 치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겸손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장윤영의 겸손.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문화는 손님이 투숙하면 호텔 하인들이 방 밖에 내놓는 그 구두를 밤새 깨끗하게 닦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 호텔의 하인들이 바빠서 방치했던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구두가 먼지 투성이로 그냥 복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온 영국의 엘리트 목사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유 누가 네 내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고 해요. 자신이 학식 있고 대접받아야 할 큰 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앞치마를 두르시고 복도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복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거만한 목회자들의 더러운 구두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란 목회자들이 뒤늦게 무디 목사님께서 밤새 구두를 닦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대

0: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야망의 눈이 멀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셨죠. 무디 목사님처럼 자신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Jesus, our hearts will follow after you.
2: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화물차에 짐을 실고 달리다가 낡은 무전기에서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테디베어가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아이는 자신을 테디베어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잘 들린다 테디베어 하고 응답해줬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기뻤고요.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는 테디베어는 한 달 전에 트럭을 몰고 오다가 사고를 당한 아빠의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했던 소년 테디베어는 아저씨, 예전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절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셨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 그 트럭 운전사는 테디베어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곧장 아이가 일러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엔 20대가 넘는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위 수 킬로미터 안에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소년 테디베어와 그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누군가의 트럭 운전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런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해요.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됐죠.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 살게 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은 살아가는 별그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는 아무런 풍파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날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믿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풍파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마지막 곡이나 요럴 때 나눴는데 오늘은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나눌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엘로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피아니스트 정환호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거미는 매일 새 그물을 친다고 해요. 거미는 제일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줄을 날립니다. 첫 줄이 반대편에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고 해요. 첫 번째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번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해서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하는데요. 완성된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는 거미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쉬르의 Blessing 띄워드리고요. 여수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나홀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르헤즈의 사나 죽으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나같이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아이며 나같이 아들 된 자가 있을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공일 수도 있고 학업이거나 또는 하루에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온통 신경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일 텐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또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권력도,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부도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 보자고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으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견뎌내고 그렇게 오늘을 맞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 북녘의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 땅과 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한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아, 북녘 땅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응원의 한 줄, 또 한 줄의 기도도 문자로 같이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 함께 고백하시고 신앙 간증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크리스천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지순이 선교사님이세요. 북한에서 55년을 사셨고 한국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신 분이신데요. 몸이 허약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려운 북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어떻게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하셨을지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그 시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북한에서 55년을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꼭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그 북한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그저 막바지에 이르니까 탈북을 했는데요. 저는 함흥의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함흥의학대학병원에서 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저는 선천성 심장 판막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9살까지나 살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진단을 받고 살다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내가 죽을까 봐 그저 정말 손끝에 놓고 자려웠죠. 그렇게 했는데 9살이 돼도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20살이 되니까 이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부담을 받고 간혹가다 심장 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병의대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을 수술하자면 심실 중격 결손증인데 자심실하고 우심실 어간에 구멍이 전성적으로 뚫려 있대요. 근데 이걸 치료하자면은 심장 자체를 째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봉합을 하고 다시 심장을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심장 자체가 외상을 입고 지금 우리 그 북한의 기술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랄 때는 심장을 올리 받쳐주기 때문에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망률이 90%다. 그러니까 출가를 될수록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래도 세상에 낳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은 꼭 낳아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그렇게 말리는 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막 이렇게 몇 달 치료를 하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시체가 막 죽어 넘어지고 역전에 가면 시체가 아예 쫙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렇게 넘어 타고 장사를 댕겼어요. 기차를 타고 길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량강도 해산시라는 거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도예요. 거기에서 저쪽 길주 쪽은 그 뭐 어물도 나고 과일도 나고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장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넘어 타면서 야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체를 넘어 타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댕기고 그러다가 또 밀수도 하고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2012년도에 보이부에서 딸기게 됐어요. 보이부에서 저를 찾게 되었죠. 제가 보이부의 보이부 감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암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이 장백이에요. 장백현이라고 하는데 그 장백현의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친척집에 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기가 가라. 자기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보내주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막내 딸을 그 집에 그 은옥이라고 막내 딸을 보냈는데 야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물어봤죠. 야 너 딸 왜 안 오니? 하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저 아래쪽으로 받았다. 암벽관계 기니까 나는 여기서 밀수한다면 저 아래쪽 구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거지. 그너 앞으로 다른 일이 없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나는 아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죠. 근데 하루 그 자마당에 갔다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문턱을 펴고 살짝 누웠는데 그때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는가 하면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엄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또 장마당 나가서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그날 밤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피하라. 그래, 또 마냥탕 일어나니까 그때는 아들도 저 뭐야, 그 이동작업 가고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 참 이상하다. 이거 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내려가서 널마루를 거두고 지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엮고 불을 딱 지피자는 순간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열고 내다보니까 그 운홍이 엄마가 와 있어. 그래, 야, 너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서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와당탕 뛰어들어오면서 기수 엄마, 보이보이서 잡으라고 매 빨리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온다는 건 뭐야? 무슨 일인데? 어디서 잡는다니까? 삼수근 보이브에서 자기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옷장에서 동복 하나 걸치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 추웠지. 그러니까 걸치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못 잠그고 그냥

0: 자물쇠만 쥐고 돈주머니로 걸어놨던 거 걷어치고 동복치고 떼 나왔지. 떼 나와서 아래짝집 아줌마 보고서, 야, 강철아, 우리 집문좀 재워라. 내가 좀 바쁜 일 있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다 열쇠를 던져있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로부터 10분 후에 삼수근 보이부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다음에 그 은옥이 엄마를 끌고 같이 뗐지. 뗐는데 산으로 올리다 뗐어요. 근데 떼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은옥이라는 애가, 그때 내가 그 중국 그 강을 넘겨준 은옥이라는 애가 장백의 친척집에 갔는데 장백 친척집에서 베이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은옥이가 쟤네인데 베이징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지, 지금. 그러니까 야가 몇달 만에 자기 그 삼수군의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화하면서, 언니야, 여기가 너무 좋다. 언니도 오나, 오나 하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강 건너게 하니까 지금 그 은옥이라 내가, 언니야, 다른 게 없다. 그 연풍동에 가서 길소요 말 찾아라. 길소요 말 보내줘서 나도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이부에서 감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딱 끊고 서로 그 집에서 나오자 하는 순간에 삼수근 보이부에서 가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마까지 잡았지.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그 애는 그냥 잡아두고 엄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오후에 한 서너 시 돼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걷기 시작해서 해산시내로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와서 길소요 맙. 야, 그래도 그게 고맙죠. 10분만 늦었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로 떠났어요. 그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이부에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야단 법석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증명서를 내가지고 평성에 있는 동생네 집 가서 한 40일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내가 숨어, 어느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야,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산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 알아보고, 내 어떻게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 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기차라는 게 오다가 운흥역이라는 데서 섰어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 나가니까 최신소가 있어요. 최신소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어머니다, 어머니인데, 내가 지금 운흥에 와 있다. 운흥역에서 기차가 섰어. 정세가 어떠냐? 도대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머니, 어머니 절대 해산 시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해산 시내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면 잡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까? 지금 도보이부, 시보이부, 담당 보유지도원, 그다음에 또 안전부, 도안전부, 시안전부, 일체, 그다음에 거기다 그룹바들까지, 일체 법관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나를 잡겠다고, 자기네 집을 밤이면 몇 겹을 싸고 지금 그 잠복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결심을 해야 될것 같아.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기차가 위원역에 들어서면 이쪽 허물로, 사람들 내리는 허물로 내리지 말고 반대편 허물로 내리라. 저 북한에서는 기차가, 예, 기차가 서면 양쪽 문을 다열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빠지는 데도 열수 있고, 이쪽 반대쪽 홈도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 홈에 내릴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마중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야, 막 근심이 형편없죠. 그래서 철길에 앉아서 그 역전 앞에 앉아 참 생각해도 뭐별 방도는 없겠지. 일단은 맞다들 내야 되겠다. 맞다들리자. 뭐 마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 올라서 지금 창턱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몇초 정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래 하는가 하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1: Go carry thy burden.
2: 보이부의 추적 대상이 된 지순이 선교사. 절망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결국 중국 땅에 오게 된 지순이 선교사는 그곳에서도 참 힘든 나날을 겪게 되는데요. 뒷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지순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간증 함께 하셨고요. 찬양 전해드린 후에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강화 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오토원비어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 260억 원 규모의 회수를 추진하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종전 협상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 부부와 카스트로 일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한국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최고위급 북중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국경지역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북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핵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2기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기존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이 확인됐지만 국제 선박 등록 정보에는 여전히 중국 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선박은 958톤급 유조선 후황유 85호로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북한 선박이라고 밝히며 운항하다가 지난달 말 남포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기구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상하이 기업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과거 북한이 해외 선박을 확보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실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역시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중고 선박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능력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제재 회피와 물류망 확충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에 대한 추가 회수 절차에 나서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확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약 1,713만 달러, 우리 돈 약 260억 원 규모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던 선박에 매각 대금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관련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북한 핵 개발 과정에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의 자산도 북한 연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원비어 사건이 대북 제재 강화의 상징적 계기로 남아있으며 이들의 법적 대응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상황을 제외하면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당장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미군 피해가 없는 한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대원들을 철수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구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레바논은 이번 조치가 보다 포괄적인 안보와 평화의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주말 중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직접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기간 전면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자고 촉구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측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식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지도자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종전협상을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쿠바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을 갱신하면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부부와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위원회와 혁명무장군부 등 쿠바 정부 산하 기관들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쿠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와 사회 통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와 통제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로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통산 11번째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출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4도, 안주 12도, 양덕 10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신의주와 삭주, 자성, 강계, 희천에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희천 10도, 자성과 강계 8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3도, 자성과 강계 2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 12도, 신계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사리원 24도, 신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9도, 장진 5도, 풍산 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0: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3도, 청진 12도, 웅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6도, 청진 14도, 웅기 13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 땅에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주중의 문을 활짝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참으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찢긴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만왕의 왕내 주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바쳐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몸소 주변에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내용은 이 은총이버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로 나의 부르심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몸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갈라놨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늘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합치려는 노력, 육과 사역의 영의 사역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세상의 여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별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0: 우리들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와라. 물론 세상에 택시도 타야 되고 세상에 수도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면 나는 구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이었고요. 이어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신요구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특별히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혜 자매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네.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네. 은혜 가운데 이끄셨던 그런 시간들을 네.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그곳에서 자녀분들도 나오시고 가정을 이뤄 가셨는데 네.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또 처음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을지라도 네. 20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만드셨으면 네. 또다시 떠난다는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맞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한국행을 하기까지 결심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1: 10년이요?
0: 네. 처음에는 거기에도 제가 살던 중국에 살던 그 거장애가 우리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들이 많았어요.
1: 같은 고향 분들?
0: 같은 우리 북한 분들이에요. 네. 많았는데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한국행을 시작했어요. 아. 그 당시는 제가 같이 가자고 다 약속했다가 그 당시 제 아들이 7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0: 3은 제가 북한에서도 애를 3살 때 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7살 돼서 또 애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다 키우고 가겠다, 가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10년 지난 오늘에야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살면서 신분증 없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다 나니까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 신분증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다. 나도 한번 다 가는 대한민국이라는데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은 간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한국 가는 건 무조건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후원단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를 대한민국까지
1: 도와주셔서
0: 도와줘서
1: 네.
0: 왔어요.
1: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은 중국에서 떠나실 때 가족분들이랑은 인사는 하고
0: 네,
1: 오셨어요?
0: 다 동의해서 온 거예요. 네,
1: 아이들까지.
0: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니까, 가라.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다 키워놨으니까, 엄마도
1: 세상에.
0: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들, 딸다 이렇게 동의해서, 결심을 더 굳게 했고 이렇게 온 거예요.
1: 아이들은 그러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 한국말은 못하고
0: 못하죠, 전혀.
1: 중국말만. 선생님도 중국어가 그래도 이제는
0: 네. 중국말이 저도 지금도 자꾸 중국말이 튀어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1: 중국말이 더 편해지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진짜예요. 금방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중국말이 저도 모르고 자꾸 중국말로 나가서 미안하고 네, 딱할 때가 많았어요.
1: 우리 그래도 이 방송에 중국까지 같이 나가잖아요.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국어로?
0: 중국말로요?
1: 네.
0: 알자 꾸이니 마마 在 한국 过得很好 在这儿 예수 그리스도, 주님, 相信 주, 저주 跟着 주 走, 一定会 有好日子. 所以你们也不用担心妈妈，妈妈够一定要把你们带到韩国来一起过，等着那一天。
1: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는
0: 네,
1: 말씀이신가요?
0: 맞아요.
1: 우리 자제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네. 중국에 있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황해도에 있는 자제분들도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제3국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0: 저는 한국에서 그저 2달 정도 있었어요.
1: 두달 만에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의 그날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어떠셨어요?
0: 금방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는 이런 희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느낌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희열도 있고 당황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딱히 집어서 말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0: 네, 언니분들 있었어요. 언니들 몇 명.
1: 공항에서 기다리고
0: 아니,
1: 있었어요.
0: 공항에서는 아니고요. 공항에서는 그때 당시는 연락을 못하죠.
1: 그쵸, 그쵸.
0: 네, 그 후에 하나원에 와서야 그 언니들이랑 다 연락했어요.
1: 서로 만나셨을 때그
0: 네,
1: 감동이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0: 너무 반갑죠. 다 10년

0: 만에 만나는 언니도 있었고.
1: 10년
0: 네.
1: 만에요.
0: 10년 전에 떠나왔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어. 드디어 여기 한국에 왔구나 하면서 저를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때 진짜 한편 감동이고, 우리 주님께 저를 여기까지 무사히 무난하게 여기까지
1: 네.
0: 도착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만 나왔어요.
1: 거의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0: 네네네.
1: 네. 정말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가족과도 같은 언니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 거죠?
0: 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1: 그렇게 여기서 한장한장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들, 하나님 손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 이야기들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중국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여정을 여기서 맺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을 북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의 문을 열어보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C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도도지기 전에. 네, 맞아요.
0: 그래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야외에서 카드를 긁고 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2일 남산둘레길 남대문 시장 평양냉면집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 제육무침과 당무침, 빈대떡 63,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남산둘레길 근처 식당으로 가신 거면 어떻게 남산을 등산을 좀 하신 건가요, 대표님?
1: 네, 저 대한민국에서 서울하면 네.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하는 게 남산이잖아요. 근데 남산은 정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0: 네,
1: 근데 가장 잘 돼 있는 게 그 남산을 해서 둘레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0: 예뻐요,
1: 그래서
0: 거기가.
1: 네, 그래 최근에 제가 그전에는 청계산이라든가 관악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뭐 등산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산을 끼고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야산들을 둘레길로 이제 막 걸으면서 산책하니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0: 그렇죠. 상쾌하고. 네.
1: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남산 그 둘레길을 이번 또 토요일 날도 막 돌고 나서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에 아주 그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날이 정말 또 기분이 또 짱하죠.
0: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그 꼭대기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상쾌함.
1: 아,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까 북한에서 좀 생소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등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북한도 등산이라는 말은 있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실제 그 등산을 우리 한국분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곳곳에 등산길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잘 돼 있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 북한은 그런 등산로가 거의 없어요.
0: 그러면 등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때 주로 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산 야영 같은 데 갈 때 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가는 이런 야영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거기 가면 등산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묘향산, 등산도 뭐 이런 산책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은 어디 가는 거 통지가 된 사회고
0: 네.
1: 여행 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기가 경치 좋은 산들은 다 다니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근데 대한민국 산들은 그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없는 산이 없더라고요. 등산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발목을 다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아주 거저 깨끗하게 잘 닦아놓고 거기다가 푹신푹신하는 그 아마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걸 깔았잖아요. 그리고 비 와도 절대로 이제 그게 씻게 내리지 않게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너무도 정말 잘 돼 있어요.
0: 그리고 뭔가

0: 발목이 삐었거나 다쳤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기도
1: 난 놀란
0: 하고.
1: 게 일반인들 헬기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북한 말은 헬기가 직승기라 그러거든요. 그 직승기도 항상 일반 사람이 다치면 직승기가
0: 네.
1: 떠가지고 막 그,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야, 이게 뭐,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0: 네.
1: 인민의 나라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0: 맞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수 없는
1: 네,
0: 절벽에 있는
1: 맞습니다.
0: 환자들에게는 직송기요.
1: 네, 직승기.
0: 직승기.
1: 헬기가 직승기니까.
0: 헬기가 직접
1: 예.
0: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바로 아랫목에 살았던 한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1: 네.
0: 그럼 백두산을 좀 즐겨 다니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래야 맞안 돼요, 이게.
0: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등산을 즐겨 하시고 나서 내려오신 후에 식당을 가셨는데 그것도 평양냉면 집을 가셨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게 또.
0: 자주 가시면은 좀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1: 예, 아, 거긴 또 일반 우리 한국분 말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요. 거기 기본 메뉴가 뭐냐면 평양냉면 있고 거기도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육무침하고 닭무침도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녹두지짐 이렇게 말해요.
0: 녹두지짐
1: 녹두지짐이에요. 그걸
0: 같이.
1: 빈대떡이라 하는데 그것도 정말 북한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집은 북한하고 연고된 이런 옛날의 식량민 집이어가지고 북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등산하고 나서 거기 내려와서 거기 집에서 이제 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엄청 기다립니다.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자리가 있긴 있어요. 한 번에 들어가면 한
0: 네.
1: 3, 40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또 먹죠. 근데 그래도 옥류관도 이제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기다리다 먹는 재미가 또더 있어요. 네.
0: 이 평양냉면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1: 네.
0: 저도 제 친구 중에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평양에서 계셨던 분이면 평양냉면집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듣거든요.
1: 네.
0: 왜냐면은 평양에서 먹었던 맛이랑 최대한 가까운 맛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1: 네.
0: 그럼 대표님은 평양에서 그 평양냉면을 드셔보셨던 거예요?
1: 많이 먹었죠. 옥류관에서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평양에 냉면 하는 집 많아요. 그 평남면옥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종합대학 옆에 있는데,
0: 평남 면옥.
1: 평남면옥,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란각, 또 그다음 칠성각. 다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한 이제 평양 냉면 집들이거든요.
0: 네.
1: 안 가본 데가 없죠. 특히 청류관 있지, 청류관. 그건 우리가 연구소 있을 때 의사당 유니부 산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갔어요, 이거는.
0: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1: 그 당시 가격은 그때는 좀 저희가 다닐 때는 좀 국정 가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근데 지금은 꽤 비싸졌거든요.
0: 관광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1: 네,
0: 있어요.
1: 최근에 그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지금 관광을 가요.
0: 네.
1: 그 중에서 영상 자료 보니까 지금 보통 한 그릇이 3 내지 6달러가 한다는 거예요.
0: 3 내지 6달러요.
1: 네, 근데 그 가격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거기다 이제 열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20달러. 근데 북한에서 환율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가 7만 원 넘어요, 지금. 예, 최근 그 평양에서 5월 10일 날짜로 이제 환율 보니까 7만 2,100원이거든요. 근데 한달 월급이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내각 결정이 이제 2023년도에 내각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월급 보통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한 10만 원 정도로 볼수 있잖아요.
0: 냉면 한두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1: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달러를
0: 네.
1: 환산해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달 월급. 그러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음식을 한 그릇 먹고 열이까지 좀 먹는 게 7달 월급으로 이제 먹을 정도다. 외국인 말은.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일부 저렴하게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국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국수마저도 월급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는 봐요. 국수가 지금 이번에 먹은 게 어떻게 먹었냐면 소주 한 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명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당무침 요리가 16,000원짜리가 엄청 큰 그릇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술안주로 먹는 거예요, 그거는. 냉면 꽃배기를 먹었어요. 꽃배기라 하면 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이 아니겠어요?

0: 14,000원인데 세명 먹었잖아요. 다 합쳐 보니까 63,000원 들은 거예요. 결국 한 명이 그래서 21,000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만 일해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일하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냉면 먹자 보면 달러를 사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먹은 양만큼 먹어보려면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7달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개인들도 보면 저렴한 냉면을 먹는다 치더라도 아마 한 달 월급 보험 갈 정도로 먹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 이게 뭐 비교군을 다양한 걸 두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네. 정말 이 그럼 냉면만 봤을 때는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7달의 월급이 한국 여기 남한 노동자의 2시간의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등산하고 나서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일하고 나서 번 돈 가지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일해서 번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그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같은 영토 안에서 잠깐 지금 이사 내려온 셈인데 남쪽으로 근데 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참 이게 제가 북한에서 수명을 100년 산다 치더라도 한국에서의 1년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오면서 벌써 인생의 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은 수명도 오히려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저희가 누리는 행복이 북한의 일생을 다 이제 대비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 참 이런 간극을 오늘도 발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실선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내 돈 내 선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서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이제 그 창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제 누리도록 돼 있지만은 북한은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그 네.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은 복음화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김부자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이제는 당장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1: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 이 소망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습니다.

시작했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어젠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3에서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6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은 현충일로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귀한 생명들이신 분들의 헌신을 추모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만을이시죠. 그 소망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늘도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또 은사 우월주의,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 아니냐. 그것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케 하고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 예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 예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도 그 연약함을 함께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며 비교하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31절에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래서 사랑은 사실 선물입니다. 사랑은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릴 때 사랑을 받고 크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뭐냐.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야, 부여받아야,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뭐냐?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러죠. 길은 뭡니까? 가야 할 것. 내가 끝까지 가. 그러니까 선물인 동시에 내가 끝까지 가야 할 길. 그리고 이 길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 만날 그 때까지 계속 이 길, 사랑하는 길. 사랑하면서 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현재적인 우월성을 말합니다. 현재적인 우월성. 현재적인 우월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그렇게 좋은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랑으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막 달려가는 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그럼 사랑은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모두 15개의 동사로 말씀을 합니다. 동사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느끼는 짜릿함이 아니라, 느끼는 달콤함, 황홀함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물론 말로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손과 발이 먼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근데 제일 먼저 움직일 때는 뭐 하느냐? 일단은 사랑은 7절에 참는다. 참는다는 건 덮어주기 전에 행동이죠.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덮기 이전에 인내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면 툭 치면 바로 받거든요. 탁구처럼 팅, 통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면은 바로 쓰는데 사랑은 뭐냐? 인내하는 것. 잘 참는 것. 그 다음 사랑은 믿어주는 것. 사랑은 희망적으로 바라여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견뎌주는 것. 그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대조되는 아니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7절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딘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현재적인 우월성을 말하고 이제 8절부터는 이 사랑의 종말론적 우선성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우선성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 지금 현재에도 가장 뛰어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종말,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도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언제까지나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미래까지.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예언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였죠. 자, 이 예언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폐하고 방언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되면 방언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맞대고 보면서. 그 다음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지식은

고린도전서에 한 두 종류의 지식이 나오는데 먼저는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유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저 죽은 거한테 바친 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효력 없어. 그리고 마구마구 먹었었죠. 그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그런데 누구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 저기 한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지식. 그리고 또 다른 지식은 뭐냐?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 자,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폐하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지식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 완전한 지식 앞에 별로 쓸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영화가 이 트레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 이렇게 보여줘요. 그야 이거 감질맛 나고 이게 이렇게 할것 같고 저렇게 될 것도 같고 재밌을 것도 같고. 근데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트레일러는 별 소용 없습니다. 감질맛 나게 조그만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은사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싹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아, 2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매우 제한되게 알고 제한적으로 예언을 하지만, 온전한 것, 이건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했던 이것들, 이게 이제 11절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러죠. 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거는 이게 다 이제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여러분,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명료합니까? 거울 보면 잘 보이죠?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겁니다. 옛날 거울은 희미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거울은 다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린도에 가면 이 고린도는 청동 거울의 아주 유명한 산지였습니다. 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아무리 해도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명확하게 자기 얼굴이 100% 보이고 또 핸드폰으로도 자기 얼굴을 비춰서 보는데 정말 좋은 시대 우리가 사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리 거울을 그렇게 해도 희미하고요. 잘 닦고 해도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아주 극세사, 부드러운 천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막 닦고 이렇게 하면 자꾸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볼수록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visio dei, visio 하면 본다라는 거고 dei 하면 하나님이죠. visio dei라는 라틴어로 예전부터 이 교회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뵙는 영광, 그분을 직접 뵙는 지극한 기쁨,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밖에 주고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얼굴을 볼까? 보고 싶으면 날아가야죠. 비행기 타고 주님을 직접 뵙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이 오시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알게 되고, 지금은 내가 이 모든 뭐 은사들, 교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체험한다고 하지만, 요거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제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이 연약했던 암도 온전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이, 나의 능력이 그냥 향상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태어나서 막 자기 힘들고 어릴 때는 막 짜증나면 울고, 막 아이의 앎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고 아이를 향해 지극히 사랑하며 보는 그 앎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배고픈 것밖에 모르고요. 짜증나는 것밖에 모르고요. 나를 향해 웃어주면 그냥 웃는 것밖에 모르고요. 아주 제한된 앎. 이게 아이의 앎.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언제입니까? 나중에 철 들어서. 그리고 철이 언제 들어요?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나서야 이제서 부모님 마음 깨닫고, 아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늦게서야 그 부모님의 시각,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그 인지가 그 관점까지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올 때 우리의 인지, 우리가 알고 지각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성숙하게 되는데, 어디의 알모로? 하나님의 알모로. 어떤 하나님의 앞?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붙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알므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의 지극한 복 가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셨던 그 알므로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천국에 가면 금길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주가 있고 이거보다 제일 지극한 복이 이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금길을 걷고 꽃길을 걸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지가 확 시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알므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이 경험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흔들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나중에 성취가 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면 그 믿음이 정말 여기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0: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믿음도 사라지고. 왜? 더 이상 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죠. 소망? 아니요.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는데 소망은 이제 수명을 다하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죠. 소망, 끝까지 소망이 있어야 현재를 견디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 현세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을 살고 막 악착같이 붙들면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기 쉽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건 뭐냐? 사랑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 집념을 갖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 딱 하나, 결국에는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내 가슴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많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뭐만 남느냐? 사랑의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우리가 제한된 이 죄악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갖고 살아가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도 흔들려도 견디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 수 있고요. 연약해져가는 소망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랑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적어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나도 알아가는 지식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주일학교와 더불어 성장해온 분들이면 누구라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도 회자되곤 하죠. 앞서서 사도가 제시한 공동체의 하나 됨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열한 이 덕목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최고의 덕목 안에 흡수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차원 높은 삶의 숙제를 안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확실하고 분명한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안고 가슴 벅차게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약속 안에서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고 또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네온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용은이 은총 입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 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하루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주제를 빛나는 삶을 위해라고 정해봤습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앞에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물론 주인공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연주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터너는 끝없이 집중하고 페이지를 넘겨줘야 하죠. 성실한 페이지 터너가 연주를 아름답게 만들듯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페이지 터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0: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을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쓰셨다고 한 고백이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의 빛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김민기 씨의 가을 편지란 노래가 있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고 시작되는 노래죠.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20권이 편지입니다. 따뜻함과 애환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와 복음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편지가 바로 신약성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아름다운 시가 구약성경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사는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이 말씀을 누리겠어요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춤 없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린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어쩌면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조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자가 됩니다. 이제 곧 월드컵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 중에 정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퀘라소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1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뭔줄 아십니까? 아드보카드라는 감독이 이제 최종전을 해야 하는 그 환경에서도 아내 병간호로 감독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종 승리를 이루고 월드컵 본선에 올라갈 수 있었고 이제 미국의 월드컵에서 이 큐라소란 나라를 볼수 있겠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우린 할수 없어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할수 있어요 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도 하나님의 명령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도전은 바로 기적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빛나는 삶을 살 이유가 있고 그 삶의 내용을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262번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면서 오늘 다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자,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랴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뗄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과 다툼은 끝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죽음을 가져오는 적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무엇보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넝쿨도 그 뿌리엔 가시가 없듯이 우리도 창조의 근본인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툼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주소는 정욕이지만 화평의 주소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평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거장이 키우는 거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삼류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허친스 박사는 총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100권의 고전을 읽으십시오. 독후감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고전을 100권이나 읽으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허친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공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된 지 머지않아 학교는 명문대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시카고 대학교의 1929년도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지름길을 찾을 수 없듯이 롤 모델이 없이는 삶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신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저의 삶의 롤모델로 삼아 잘 배우고 잘 따라 잘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게로 와서 쉬어라,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한진환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1초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뭐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환경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범사에 늘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바라보신다.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말.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열어주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을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밝게 하고 감사하고 하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된 판인지 감옥 속에서 그냥 기쁨에 샘이 터졌습니다. 비결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해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 감사 했더니 그냥 마음에서 기쁨의 샘이 펑펑 터졌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지금 감옥 속인데 어쩌면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환경은 최악이지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는데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찬란한 아침 햇살 감사합니다. 좀 아침부터 기분이 나면 오 솔레미오를 한 곡 뽑든지요. 비가 소록소록 내리면 주님 이 웬 운치입니까? 아침부터 비가 소록소록 진짜 운치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행복을 누리고 운이 나빠서 불행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짜증 부리고 하면 불행해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거냐 짜증 부릴 거냐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냐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그래? 그러면 불행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말은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행복감에 젖게 된다 했으니까 그건 좀 심리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심리적인 그런 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감사할 때 실제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가 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걸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누리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는 1차적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1차적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종강하는 그 강의까지 하고 노트를 접고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진짜 명강이셨어요.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꾹꾹 하고 가면, 교수들은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저도 교수 생활을 해봐서 잘 압니다. 다 똑같습니다.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 어느 과에 다니는 이름 뭐지? 하고 물어봅니다. 예, 생물학과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기업에서 졸업생 중에 누구 한 사람 취업시키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주세요, 의뢰가 오면 그 학생 이름부터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교육부에서 국비유학생 장학 보내려고 하는데 졸업생 중에 우수한 학생 한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의뢰가 오면 딱 그 이름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그 1차적인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다 우르르, 언제 봤더냐 우르르 다 갔지 않습니까? 그 학생 하나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고침 받았지만은 9명은 막 그냥 갚아버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큰 그 믿음의 복 받았겠죠. 어떤 총각이 자매 한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 한 번은 좀 큰 맘 먹고 아주 좀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첫 술을 딱 떠보더니 아이고 짜다, 인상을 팍 쓰면서 간도 제대로 안 맞네. 이게 이 댓글들 달려있는 손 엉터리들이네. 뭔 이래, 괜히 비싸고 맛이 이래. 뭐 두들두들 합니다. 총각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요. 한 번은 이제 더 큰 맘 먹고 이제 저 속초 해변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드라이브를 해서 자매를 태우고 그 멀리 속초까지 갔습니다. 자매가 차에서 딱 내리더니 또 인상을 팍 쓰면서 물 색깔이 똥물이 똥물. 뭐가 속초가 좋다고 막 여기까지 아이고 피곤해 죽겠고 멀리 왔는데 아이고 괜히 왔다 투덜투덜 됩니다. 총각이 진짜 기분이 나쁘겠죠. 그 관계는 어쩌면 깨질지도 모릅니다. 다른 총각은 다른 자매 한 사람하고 사귀는데 비싼 식당에 한 번은 데리고 갔더니 이 자매가 딱 먹고 우와 진짜 맛있다, 이야 이런 식당 내 머리 틀라고 처음이야, 진짜 맛있다, 아유 너무 고마워요. 총각이 뭐 어깨 힘 좀 들어가겠죠. 싱글벙글 하겠죠. 한 번은 또 진짜 큰맘 먹고 저 속초 해변에 데리고 왔더니 이 아가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야 물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이네, 진짜 좋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맨발로 발짝발짝 뛰어다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가 진짜 지구 맞아요. 총각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다음에는 팬티를 팔아서라도 내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 관계는 뭐 거의

올인이 되겠죠. 맺어지겠죠. 살아가면서 좋은 배우자 후보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1차적인 복입니다. 그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앵커 중에 좀 유명한 사람 데보라 노빌이라는 앵커가 있는데 한 번은 주말에 뉴욕에 이 방송이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가리고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그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길게 줄 서서 기다리던 그 승객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이게 웬일이야. 어떤 사람 데스크에 몰려가서 막 삿대질을 하고 따지고 아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지금 그 비행기 못하면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평소에 감사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데스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하는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랬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 전부 다 몰려와서 삿대질하고 막 따지고 그 무마시킨다고 막 진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웬 여성 고객이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그냥 직원이 그냥 울려고 합니다. 이제 이 뭐 환불하고 이 뭐 하는 취소하고 수속 다 하고 이렇게 캐리를 끌고 저리 가고 있는데 손님하고 누가 쫓아옵니다. 보니까 아까 그 직원입니다. 손님, 사실은 우리 직원 몇 사람이 주말에 뉴욕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게 있습니다. 저희와 그 타고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미국에는 조그만 개인 비행기가 많으니까 그 하나 확보해 둔 게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방송인이 남의 비행기나 얻어 타고 하는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일단 다른 항공사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했습니다.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참 걸어서 다른 항공사 카운터에 와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역시 뭐 비행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 씌우고 쓰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고마워요 그랬습니다. 그 직원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한참 걸어왔는데 단칼에 막 없다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좀 찡그리기라도 할 텐데 씩 웃으면서 운동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 옆에 그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좀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이거는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조금 작은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손님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더니 좌석이 이제 딱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시겠어요? 할렐루야 타고 말고요. 그건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하니까 타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캐리를 끌고 달려가서 탔습니다. 보니까 제일 끝에 화장실 옆에 딱 붙어있는 조그만 자리입니다. 가방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 승무원이 오더니 아이고 이 화장실 옆에 이런데 자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 비행기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는데 뭐 하여튼 아마 이 비행기 저 화장실 안에라도 안전벨트만 있어도 차고 갔을 텐데 좋지요 했습니다.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가방 다 정리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야단이 났는데 나한테는 왜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주겠다고 할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여자 승무원이 다시 오더니 조용하게 손님 가방 들고 저를 조용히 따라오세요. 저기 제일 앞에 1등석에 좌석이 하나 났습니다. 세상에 뉴욕 못 갈까 봐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이 1등석,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이 돈이 얼마입니까? 진짜 럭셔리하게 갔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 여행 다니다가 혹시 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큰 소리치고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면 없던 길이 착착 열리던가요?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복이 흘러들어오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이 간증인데 척 윌러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백방으로 검사를 해보고 하더니 결론이 이 아이는 운 좋게 살아나도 20살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척 윌러드의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네요. 두고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다른 것 아니고 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얘야,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스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단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장애인이셨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대통령도 그랬는데 너도 절대로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기죽지 마라. 엄마가 막 완전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자식을 막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 척 윌러드도 그래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좀 작고 그 동그라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자라나면서 뭐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지나면서 고민도 하고 이 약한 우울증도 살짝 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또 그럴 땐 더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너도 너 주변에서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렴. 하나를 찾고 또 하나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찾아보렴. 엄마의 그 훈련이 또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도 이기고 이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런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세 타령 하면서 점점 더 불행해진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란다. 한 번은 재활센터에 갔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을 보고 쇼크를 받았어. 그 환자들이 전부 세상 끝난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무표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감사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척 윌러드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생을 일구어냈느냐. 대학교 다닐 때는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장애인 농구팀 주장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신문 기자를 거쳐서 또 케이블 스포츠의 PD도 했고 어느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마침내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큰 대형 서점, 대형 매점이 있지요. 거기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20살을 못 넘긴다고 하던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뭐 사장까지 되어서 잘 살았습니다. 척 윌러드도 신세 타령하면서 남들은 말짱한데 나는 태어나면서 왜 이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 했으면 진짜 20살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니까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돌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도 들어가지

0: 말을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입만 열면 그냥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 뭐 고기를 못 먹어서 못 살겠다,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으면, 거기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냥 입만 열면 막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고 싶냐? 그럼 다 죽어라. 그럼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술로 말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늘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냐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늘 뒤를 돌아보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아이 코 풀리면서 흥해라 흥해라 하니까 우리가 흥하게 됐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래서 이제 숙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무실 때에 세 가지 꼭 감사를 하고 주무십시오. 그걸 일기장에 딱딱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드니까 그냥 말로서라도 감사, 세 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어제 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근데 새로운 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니, 그제도 하고 어제도 하고 했는데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감사할 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감사할 거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많이 있는 감사의 제목을 그동안 하나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학습 효과가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하든 어제 드린 것을 하든 뭐 좋습니다. 하루에 세 가지, 주무시기 전에 세 가지 꼭 감사를 하고 주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훈련시키십시오.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말과 그런 마인드, 감사를 훈련시켜 보십시오. 학원 열 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있게 되면, 또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면 그건 그 아이의 평생에 진짜로 가장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진교회가 정말 서로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 넘치는 교회 되어서 향기로운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한진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73-5209, 054-273-5209번 포항충진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0: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팍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저는 포항 순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게 오로지 숨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잔 값이라도 씹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 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 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 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던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 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뭔가 찾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막상 열고 나면 왜 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순간요.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돌아서고 나서야 갑자기 떠올라요. 아, 물 마시려고 했지. 분명 이유가 있었는데 잠깐 정신을 놓다 보면 금세 잊어버리곤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사, 기도함에 품었던 소망,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 분명 내 안에 있었는데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지 잠시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잊고 있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 애쓰기보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를 잠시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처음 기도하던 그 마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유가 선명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아, 말씀의 은혜가 참 커요. 이 보약 같은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더 외쳐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양약보다도 깊고 오묘합니다. 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더 외쳐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은 역시 말씀으로 열어야 든든합니다. 그렇죠? 이 아침 방송과 축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께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 걸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지키고 승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화이팅이에요! 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저희도 지키고 승리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3289님께서도요. 보서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우리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반갑습니다. 흐린 날씨네요. 새벽 기도 후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라고요. 또 일상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9507님이신데요.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죠. 이비 덕분에 또이 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서 전이 비한테 좀 감사해요. 그리고 또 내일서부터는 맑게 갠다고 하니까 이 잠시 내리고 있는 비 충분히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2042님께서도요. 흐린 날씨지만 마음만은 반짝이는 하루 시작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042님 덕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이 아침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비가 와서 집에서 출첵합니다. 보슬비가 그치면 밭으로 가서 일하렵니다. 보서 PD님과 방송 가족 모두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되고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밭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잠시 비가 와서 집에서 또 이렇게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2667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힘이 나요. 일을 하실 때나 아니면 쉬실 때나 언제나 이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2667님이 아니신가 또 생각이 드는데요. 보슬비 덕분에 오늘 이 아침은 또이 청취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멋지고 행복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 교회는 현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완성의 날인데 VIP 분들을 위해 어제 기도했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4420님과 우리 4420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아닌가, 영도교회죠? 또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4420님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3924님께서도요. 빗길에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642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0: 출석합니다라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더 감동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또 올려주시는 우리 이륙사인님이십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그 감사와 감동 가득하고 또 힘차게 함께 나아가요. 두 자리 1802님 와주셨어요. 샬롬, 비와서 더욱 상쾌한 아침이네요. 오프닝과 찬양까지 완벽한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은 이 출첵 제시어가 뭘지 기대도 된답니다. 오늘의 극동랩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사모하면서 또 기대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데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무엇일까요? 자, 요즘에는 좀 자발적으로 이 제시어를 제시받고도 있는데요. 일단 전 요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느낌 오죠? 자, 오늘은 세 글자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설렘 가득한 세 글자인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첫사랑, First Love 첫사랑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더불어서 뭐 자발적인 삼행시 만류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사랑 세 글자로 출첵 제시어 드렸고요. 자,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손해 사정사 우리 포항장성교회 박경환 장로가 나눠주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매주 유익한 시간으로 은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선물 보따리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의 성분과 가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금의 사용처와 금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은 고대로부터 화폐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장신구와 각종 예술품들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과학 기술 사회에서는 금의 사용 영역이 더 확대되어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공업에서는 특수전선과 이들의 연결 부분에 사용되며 각종 도금과 금물의 유리창 코팅 및 붉은색을 띠는 유리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생명공학에서는 금 나노입자로 생물학 연구, 의료진단과 치료 등에 유용하게 사용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금 화합물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치과에서는 치아의 보철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음식과 술에도 금박과 금가루를 넣어 장식하고 먹기도 합니다. 금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설명하였듯 고대로부터 자연에서 원소 상태로 채취한 금속으로 금화가 사용되기 전부터 화폐로 사용되어 왔기에 금을 화폐 금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금이 최근 들어 상승과 조정을 거듭하면서 한 번도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한 것이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이 당시 금 한 돈 3.75g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꿈의 가격인 약 27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금 한 돈 3.75g의 가격이 81만 3천 원으로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27만 원도 비싸다고 금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값은 고공행진하여 100만 원, 200만 원씩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특히 달러의 신뢰도가 저하로 인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0: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수요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의 미래 가치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금값이 단순히 오르고 내림보다는 금값을 움직이게 하는 경제 주체를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금값 폭등하는 이유를 살펴본 것처럼 첫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리가 오르면 금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하여 금을 매입하는지입니다. 셋째, 세계가 전쟁 위험이 계속되는지, 전쟁 위험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침체되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불안도 금 수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그러하듯 금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 이치이고 경제 원리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금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은 여전히 우상향이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셔서 2주의 방송이 불편하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펼쳐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곳을 예비해 두셨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금 몇 돈으로, 골드바 몇 개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 그곳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이신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2: 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금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속성과 가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성경에서도 금은 참 많이 등장하는 단골 요소이기도 하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자리 4420님, 샬롬 PD님, 제가 어제 이 샬주와 포스터 만들어봤어요. 보내드렸는데 한번 마음에 드시나요?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저 광주에 계신 우리 송호석 지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닮았나요? 자, 우리 티저리 3289님 첫사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20님 멋진 포스터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9507님 저의 첫사랑 예수님 늘 첫사랑 두근두근 거리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둘둘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존귀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즘은 존귀하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귀한 우리 보석 PD님 계셔서 저희의 귀가 즐겁고 더욱 행복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압은 낮아도 기쁨은 업되는 하루 되십시오. 더불어서 첫사랑으로 삼행시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첫 예배의 감격으로 만난 나의 주님. 4.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원거지 하셨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어제 이렇게 첫사랑, 야, 오늘 첫사랑 이 삼행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담대히 은혜 가득한 첫사랑 이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오우둘둘님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매주 월요일 이 극동연구소 극동랩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렛츠고!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극동 랩 할렐루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극동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옵니다. 바로 극동 랩. 오늘도 귀한 분 오셨어요. 바로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롱타임 노스예요. 네. 교수님 한 달 만에 뵀는데요. 벌써 6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교수님들께서도 방학을 좀 기다리시는군요.
1: 기다리죠.
0: 지금 몹시 기다리시는 우리 교수님의 표정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인데 벌써 설레요. 우리 방송가 주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실 감동과 은혜를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신앙연구하러 한번 출발해볼까요?
1: 네, 출발해보시죠.
0: 좋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황동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3289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2: 아, 한 달 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걱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요즘 막 국제 정세도 막 그렇고요. 네. 걱정 근심이 또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의 이 표정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뒷자리 우리 2667님께서요. 다시 첫사랑으로 출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후에 바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요, 군대 생활 중 세 번째 휴가 기대할 때 시외버스 안에서 책 속에 찬송가 가사를 읽는 순간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감격, 감동이 물밀듯 몰려왔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순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그 은혜를

0: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또 현대인들이 가장 요즘에 큰 화두라고 할수 있죠. 연일 또 뉴스에서도 화제되고 있는데요. 이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의 불안을 명쾌하고 은혜롭게 풀어주신 우리 교수님 한번 다시 모셨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신앙적 관점으로 잘 짚어주셨다고 또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예정인가요?
1: 오늘은 먼저 과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1: 과학은 분명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요,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과거 냉전 시대를 겪으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가장 큰 사회과학적 공포는 핵전쟁이었을 거예요.
0: 핵전쟁이죠.
1: 하지만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과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든지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삶 이후에 있을 부활이라든지 또 천국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학적인 사실 이외의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 삶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발자취를 볼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과학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들만 생각하면서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과학보다 훨씬 크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멘입니다.
1: 현 시대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AI나 기후변화 같은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후변화라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아, 주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화두죠. 기후변화. 자, 먼저 우리 과학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양면적이에요. 저희 인류를 윤택하게 해준과 동시에 많은 걱정과 불안, 근심을 또 더불어서 던져주는 게또 과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하나의 툴로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툴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 변화예요. 정말로 이 과거의 핵전쟁 뭐 공포를 떠올려 보니까 시대마다 인류가 직면했던 거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연일 들려오는 이 이상 기후 소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생업에서 또 피부로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이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1: 저도 막연하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만 안 보고 신앙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막연한 비관에 빠지는 대신에 창조 세계에 숨겨진 회복의 원리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는 불안이 사라질 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해양을 연구하기 때문에
0: 예.
1: 바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번 시간에 김 얘기한다고
0: 그쵸.
1: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해조류 김에서 저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항 앞바다만 보더라도 수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바다 생명체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요런 뭐 김이나 해조류들이
1: 네.
0: 무엇을 오히려 먹고 있느냐?
1: 네.
0: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저도 이김 연구하기 전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뭘 먹긴 먹는구나.
1: 네네.
0: 그러네요.
1: 첫 번째로는 빛을 받아서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광합성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그걸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먼 바다는 물 자체의 영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 사막과 같은 상태죠.

0: 그래서 해양 생명체들은 특히 이 해양 생명체들이 대부분 여과 습식성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1: 여과 습식성.
0: 네, 물을 걸러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대부분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영양분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1: 그래요. 아, 또뭐 육지에서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오면
0: 네.
1: 그거를 또 본인이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여과를 해서
0: 네.
1: 이 영양소를 얻는군요.
0: 아가미를 통해서 하는 거죠.
1: 아가미를 통해서요.
0: 네.
1: 막 흥미진진해요.
0: 네.
1: 정말 이 바다 자체에서 영양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다는 그게 또 새로운 어떤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산책을 하려면 형산강 하굿둑을 가거든요.
1: 네.
0: 거기를 보면은 물고기가 되게 많아요.
1: 오.
0: 육지로 그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뛰어오는 생선들이 많잖아요.
1: 네.
0: 특히 이제 연어들도 있고 숭어들도 있고 이러한 생선들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굿둑에 오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 영양분을 자기가 먼저 먹기 위해 가지고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1: 아, 또 생존을 위해서 오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창조 이래로 바다는 인간과 육상 생명체들이 배출한 배설물들이나 쓰레기들이 들어가면은 그것들을 먹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시키는 정화 시스템으로 작용을 했어요.
1: 정말 신비롭습니다.
0: 네.
1: 오히려 어찌 보면 좀 정수기의 필터와도 비슷하네요.
0: 필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터를 제거, 쓰레기만 제거를 하잖아요,
1: 예.
0: 필터는. 근데 그거를 온전히 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유용한 생명으로 만드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이죠.
1: 전혀 다르고요.
0: 네.
1: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저리 공우 사모님께서요. 어떻게 아시고 벌써 메일 주소로 이렇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기다리셨나 봐요. 연구라고 또 첫사랑까지 이렇게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의 방송 들으시고 이 녹음 파일 받고 싶으신 분은요. 우리 공우 사모님처럼 이 메일 주소와 함께 연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세 글자 첫사랑이에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 버려진 오물을 생명으로 되돌려 준다는 말씀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먼 바다에는 영양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문득 성경의 한 장면이 좀 떠올라요. 먼 바다 하니까.
0: 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이야기일 거예요.
1: 네.
0: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고 반응합니다.
1: 그쵸.
0: 이는 단순히 어부의 피곤함에서 나온 불평이 아니라 해양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진단입니다. 영양분은 육지 연안에만 몰려 있고 깊은 먼 바다에는 없기 때문에 그곳이 고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1: 아, 이게 또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먼 바다에 가니까 진짜 고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아,
0: 네.
1: 근데 이건 또 제가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도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0: 네.
1: 우주도 좋아하지만 바다도 좋아해요. 그 깊은 수면,
0: 네.
1: 저기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거. 근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0: 네.
1: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해양 생태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저의 시선으로도 영양분이 없어서 생명이 살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이
1: 네.
0: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1: 그렇겠네요.
0: 없게 한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1: 아멘입니다. 아, 없게 한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 요거를 우리 교수님의 이 설명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더 감동,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뭐, 먼 바다 가가지고 물고기 좀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도였다면 진짜 물고기 자체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해양 환경, 과학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해서 가서 내려서 그물에 들어 올리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혔더라. 이것이 바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가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요. 성경의 기적을 이 해양과학의 관점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정말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바다의 특성이 기후변화 극복과는 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0: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문제를 많이 걱정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이렇게 되잖아요.

0: 그리고 바다는 육지보다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바다에서 광합성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두 배 이상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네. 아, 바다가 육지보다 이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광합성이랄까요?
0: 네.
1: 그게 두 배 이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0: 네, 네. 해양 해조류가요. 육상 그 나무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두 배 이상 많이 먹고요.
1: 예.
0: 거기다가 바다의 면적이 육지보다 훨씬 넓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바다에서 광합성이 많이 된다면은 최소 4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겠죠.
1: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다가 또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0: 네.
1: 노다지처럼 느껴지는데요.
0: 네.
1: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까 또 김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
1: 이게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그 농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는 땅을 갈 때 기경한다고 하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다를 기경하는 게 꿈이에요.
1: 와, 바다를 기경한다.
0: 네네. 가령 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4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와, 이거 요즘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또 혹하는 사실입니다.
0: 네.
1: 단백질 함량 40%.
0: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게 김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우리의 쓰레기를 활용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공급해 준다면은 텅 빈 바다에서 유익한 김 같은 해조류를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포집하면서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바다는 거대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조성하는 동시에 식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로 인해서 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양한 그 쓰레기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친화적인 김 연구를, 해조류를 대량으로 키우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또 과학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별천지처럼 막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다, 뭐 김 하면 먹고 살짝 비릿한 정도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바다를 바라보셨을 때 이것이 바로 또 새롭게 그 지경으로 딱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3030님 메일 주소와 함께 파일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522님 우와 교수님 너무 흥미진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교수님 이야기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과 은혜를 모두 담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7201님 질문 주셨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김이나 해조류는 좋은 음식이 아닌가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요. 아니죠. 오히려 좋은 거죠.
0: 네.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입니다.
1: 예, 더불어서 이산화탄소까지 먹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1: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기후변화가 지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산화탄소를 이 해조류는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 자, 자연을 돌보고 보존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 정말 우리 연구실에서 교수님께서 묵묵히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로 불안해하는 청취자분들께 위로와 당부의 말씀도 좀 부탁드려요.
0: 과학이라는 거는 현실을 보내주는 동화 같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불안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창조주가 주신 지혜로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0: 객관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우리는 과거 지구상의 어떤 세대가 살았던 환경보다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저희들이 조선시대 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못 마시고

0: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을
1: 가도
0: 수 없는
1: 아.
0: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지구 역사상에서 살았던 모든 선배들보다도 더 훌륭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오늘을 기대한다면은 지나친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감사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심어주는 회복의 원리를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감사로 모든 가족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아, 자연 속에 심어두신 우리 창조주 하느님의 이 회복의 섭리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참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교수님 말씀처럼요. 우리의 오늘이 그 다른 어떤 과거의 순간보다도 가장 번영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 교수님처럼 또 아주 해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 그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 또 해조류와 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오늘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연구 내용 듣고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우리 72012처럼 보내주셔도 좋고요. 더불어 방송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있다 하시는 분들 연구와 함께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815 하나님 연구라고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와 연구 그리고 출첵 제시어 기다리면서 찬양 한곡 듣고 올게요.

0: 뒷자리 3030님 와우 은혜로운 찬양까지 완벽한 시간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우리 교수님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 해답까지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뒷자리 9402님 기후변화 두렵게만 바라봤었는데 희망을 이야기해 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또 희망을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4557님께서도요. 샬롬, 오늘도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되길,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교수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로 이 신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또 관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또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데, 자, 이 시간에 나눈 내용들 토대로 신앙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한번 챙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앙을 연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극동랩의 취지,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린 어떤 좀 신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저는 과학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네. 많이 절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은 하나의 방법론인 것 뿐인데 우리가 과학으로 가끔 그 큰 성경까지 해석하고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를 철저히 배제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하나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큰 믿음의 하나의 축인 믿음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뭔가 신앙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과학적인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그 삶의 지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은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그 주님의 그 창조 질서, 창조 원리, 이 세계를 바라보는 작은 방법론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명심하시고요. 그 과학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주님의 세계에 그 여러 보물들, 비밀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뒷자리 우리 0335님께서도요, 연구와 더불어 메일 주소 보내주셨어요. 아, 교수님, 오늘 이 극동랩,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으로 이 해양식물, 이 바다와 함께 김에 대해서 또 나눠주셨습니다. 새로운 통찰까지 얻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저는 항상 제 얘기를 하면 즐겁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나눠주셔서 저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이 기쁨 얻으신 게 아닌가,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길 소망하면서 교수님 그럼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항상 걱정하지 말고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과학보다 크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방송하실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출첵 제시와 더불어서 오늘 당첨되신 분 세 분 추첨드려요. 뒷자리 8151님, 3030님, 1802님 한 분 더 드릴게요. 0335님 새싹분이신데요. 우리 네 분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깊이 있는 나눔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뒷자리 3030님, 우와 아쉬워요. 우리 교수님 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한 달 뒤에 또 나오십니다. 우리 3030님 벌써 이렇게 기대함으로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9119님께서도요, 연구와 메일 주소 보내주셨어요. 연구 메일 주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김보선.

헤디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며 숨기지 않고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전령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23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라고 해요. 일부러 성 가까이 접근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이야기까지 다 보고합니다. 우리 아의 죽음이 우연한 전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마침내 24절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 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안도합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전령에게 답하는 다윗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이라고 해요. 예전에 다윗이라면 충신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냉담하고 세련된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분명 자신이 꾸민 살인인데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칼은 누구든 삼킬 수 있는 거야 하며 그것을 전쟁의 자연스러운 희생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언제나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잖아.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명백히 우리아 살인교사의 주범입니다. 이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지니 영적 감각이 무뎌져 충신의 죽음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명해요.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밧세바를 보는 죄였는데 이제는 충신을 죽이고도 전쟁을 계속 독려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죄는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숨기고자 또 다른 죄를 더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정말 걱정하고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둘째, 감정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고해요. 성경은 일부러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밧세바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소리를 내어 옵니다.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제 자신의 임신이 드러나도 그것을 문제 삼을 우리아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었다고 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해서 울고 들켜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결과가 힘들어서 울 때는 많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은 드문 것 같아요. 밧세바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죄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주도적으로 죄를 끌고 갔지만 밧세바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라고 해요. 다윗이 정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임신 사실이 자연스럽게 덮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왕이 전쟁에서 죽은 충신의 아내를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지요. 우리아도 죽었고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왔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깔끔하게 덮인 사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썼어요. 체면과 이미지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곧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0: 아니다. 죄를 숨긴 채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교회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시켜 정결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죄를 완벽히 은폐하게 두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은 흘리는데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눈을 속이며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신의 원함을 앞세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엄마로 산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임신 후 조산위험으로 5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그 기간에 저는 저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고난은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고된 육아에 양육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했고 집에만 있으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맞벌이를 원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친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어요. 불안감이 더 심해진 아이는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어려워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24절에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 아를 죽게 한 다윗처럼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만 바랐지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회 지체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를 보내세요 라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 속에 저는 아이의 필요보다 저의 원함을 따르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축 근무와 휴직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가 저와 함께하길 원하는 동안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인생을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한다며 사실은 내 원함과 욕심을 더 앞세울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 죄를 포장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신 그 적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며 합리화 대신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은 속이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며 잘못을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 저희예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

0: 1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유퀴즈 온 더블럭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은혜를 나눈 가수 유열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 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요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우리 교사 주일, 지난 주일은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로 모였습니다. 체육대회 참 잘 준비되고 많이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경기하는 거 보면서 참 내내 즐거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경기는 경보 경기였습니다. 가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예, 경보 경기 하는데 보니까 빨리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말라고 룰을 정했으니 어떻게 달리냐? 이러고. 예, 상체는 막 흔들고 다리는 움직이고 하는데 참 보면서 한참 웃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경보 경기 하면서도 보면 룰은 지켜야 되겠고 마음은 빨리 가야 되니까 어찌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떤 몸짓 하나하나가 또 분주하고 또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 경기 가운데도 보면 분명히 빨리 가야 되지만 여러분, 정확한 게 그거더라고요. 원하는 지점까지, 목표한 지점까지 가야만 끝나는 거였습니다. 또 공 큰 거 굴리면서 하는데 다 힘도 내고 있는데 문제는 힘을 너무 주면 튀어나가 버리고, 힘을 주어서 마지막 목표까지 정확히 들어가야만 경기가 끝나고 이기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그 목표 지점까지,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 다 다달하지도 않았는데 끝나버리면,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어디까지 향하는 것이 맞는지 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을 받는 것, 어떤 존귀함에 이르는 것,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주님을 만났던 시점의 그 강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그가 핍박자로 있을 때,

다메섹을 향하여서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에게는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바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또한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그의 평생을 주관하는, 오직 그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에게 남았던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늘 궁금했던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에 이를 것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그가 바로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그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나의 목숨을 마지막으로서 죽을 터인데 나는 어떻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즉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주님과 이 부활로서 연합하며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상하고 또한 올바른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들에 관해서 늘 궁금하고 과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늘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알고자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도 보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 말하는 알고자 하여는 머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알매 여정입니다. 나는 분명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는 이게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의 고난이 무엇이며 그의 죽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이르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영광만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 모든 것에 나는 참여함으로써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영광에도 들어가리라. 신앙을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나는 영광은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과 죽음은 거절합니다라고, 나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이것은 악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과정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들, 충성의 것들은 싹 다 상략해버리고 나는 마지막 영광의 열매만 따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의 기복주의,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들로 흘러가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순전하고 올바른 것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해지고 도태되면 기복적인 것만 찾고 이기적인 것만 찾습니다.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때로는 연약한 것 혹은 부족한

것, 혹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영광만 주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의 올바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와 또는 많은 설교자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복에 관한 개념들입니다. 그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고난의 과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것들 통해서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니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쳐가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고 주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정했을 때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또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에도 참여하며 그 죽음의 본을 따라가며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분명한 이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안에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겠다라고 말할 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부유,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바울도 충분히 그걸 얻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정치나 웅변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시대의 권력이나 혹은 명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즉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에 자기의 신앙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목표는 하나님 그분과 관계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지금 설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맹인된 삶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로서 그쳐버릴 것입니다. 신앙으로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절벽을 만나고 혹시 그 천국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악한 지옥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길인지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만난 처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이것이 확인돼야만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오직 주님 안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나의 시선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복음 안으로 그 진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전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이라고 하는 길바닥에 주저앉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의 여정일 뿐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머물러 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 할지라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 앞에 그런 것들은 너희나 갖고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라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혹시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철로역

정 금요기도회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책 한 권을 다루면서 여러 장면을 보았는데 제가 본연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아주 중요한 그 대목 하나를 기억합니다. 바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던 두 사람, 그 두 순례자를 붙들려고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이 진귀한 보석을 봐라 이 대단한 걸 봐라라고 그들을 붙잡으려 할 때 이 두 사람은 오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찾습니다라고. 그 진리를 찾는 것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허영의 시장에 눈돌지 않고 오직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거죠. 그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아서려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화형으로서 죽였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멈추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헛되이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잠깐 쉬는 게 어디 있고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신방 가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여러분, 방학이 아니고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어쩌면 이미 버려진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방학을 하고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한 10년쯤 안 돌아왔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돌아오고 방학을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돌이키고 그 삶에서 정말 다시금 회개하는 신앙이 나오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나은 것이다 라고 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나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요 또한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나 역시도 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그렇기에 다른 것들을 눈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이 바울이 무슨 초신자거나 이제 막 신앙에 입문했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 그는 상당 시간을 복음 안에서 걸어왔고 복음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 현재까지 모든 것을 얻고 이룬 삶이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야 될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을 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얻은 수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어디다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행한 것 혹은 조금 이룬 것 가지고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에 우리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 앞에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앞으로 달려가는 그 상황을 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거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아십니까? 우린 지금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가지던가요?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십니까? 아이들 키울 때 이 중고생 애들 공부하기 싫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면 빨리 어른이 돼요? 다 거쳐야 돼요. 또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뭐라고 하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 이제 인생이 빨리 가는 게 급한 거죠. 겁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더군요.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어떻게 더 빨라집니까? 그렇게 속히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운데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분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세상에서 놀다 왔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다 왔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오직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주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아마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에게 오늘 붙들린 사람이라면, 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뒤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도 뒤로 못 돌아갑니다. 오직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저 앞으로 달려갈 때 그곳에서 분명한 목표가 보이고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저 앞에 있는 것,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거기에는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기하는 푯대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은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 즉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뒤에 온 것, 이 뒤에 있는 것, 이미 한 것들은 내가 잊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꾸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사람 앞에 가서 떠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했다라고 말하는 것, 뭐 했다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알고 지나간 것, 뒤에 있는 것은 두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두고 온 것,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저 앞에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 푯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뒤에 지나온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지나온 것들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잊어버릴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잘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자랑의 마음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것에서도 그거 자꾸 자랑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나온 것에만 억눌려 있으니 여러분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시고 이제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안 되고 잘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버리면,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면 앞으로 못 가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저 앞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난날의 실패와 혹은 상처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더 좋은 것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옳다라고 깨닫게 하시건 내 앞에 분명히 푯대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푯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푯대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옛날에 어땠다라고 말하는 그 자랑에 묶여서, 혹은 내가 지난날에 어떤 실패와 과오를 겪었다고 하는 그것에 묶여서 못 가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이 어떻게 말하든, 남이 나에게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my way,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누가 어때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대신에 상이나 벌을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말합니까? 어떠하든 간에 나는 내게 주어진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신앙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의 신앙을 사셔야 되고 현재 주님 앞에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지고서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 저는 그게 참 가련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오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현재가 주님 안에 그 충만하고 은혜 있고 그 행복과 감사가 넘치면 옛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채워지는 신앙인데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이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앞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달해야 되는 푯대가 어디인가, 여러분 거기를 바라보고 때로는 힘들다고 느낄지라도, 때로는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날마다 새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주와 함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멈춰지고, 이 믿음은 해이해지고, 이 믿음은 침체에 빠지는 순간에 약화되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여전히 믿음의 길로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행할 것들을 지켜가라고 권면합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요, 앞에서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조차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에 성숙하기 때문에, 믿음에 성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었다,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충분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이루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엉터리가 누구냐? 별로 성숙하지도 않은데 마치 다 알고 다 이루고 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모습인 거죠. 오늘 바울도 혹시라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만큼 왔든지 간에,
내가 아직 신앙의 초보가 되었든, 내가 신앙의 전성기가 왔든, 내가 신앙의 원숙함이 왔든 간에 그 모든

여정이 온 그 지점이 어디든 간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 지점을 확인하는 순간에 여전히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된 삶으로 살아왔거든 그대로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으로 구원받은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그대로 지켜가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즉 거기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지켜가야 그 믿음이 보존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목적지에 오지 않았는데 혼자 다 온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끔 이 스포츠 영상 보다가 재밌는 게 나와요. 사이클 타고 막 가다가 결승점 저 앞에 있는데 자기가 제일 앞에 있다고 손 들고 있다가 뒷사람이 확 추월해버리는 거.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혼자 온 줄 알고 자랑하다가 옆사람이 추월해가면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빼앗길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다 오지도 않았는데 다 온 줄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믿음으로 지켜가는 삶이 쉽지 않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의 부분 부분마다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 여기는 것이 바울과 동역하게 되면 그 고생과 수고는 있었지만 야, 한 인간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그렇게 보았을 텐데 그걸 보고도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바울이 직접 이름을 거론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가 그 복음의 여정에 같이 하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수종하며 믿음의 여정 안에 있던 데마가 이 복음의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겪는 걸 보더니만 이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이 낫겠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복음 안에서 이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다가 세상이 더 좋다고 떠나갈 만한 상황이 왔다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보고 놀랄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시대에 대마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여기 와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여기 와서 신앙 가운데 집사가 되고 다 하고도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 지금도 수없이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대마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할지라,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을 지켜갈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 안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힘이 되실 겁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여전히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마지막 이러한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여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나서 디모데후서쯤에 가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음을 말합니다. 어디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아갈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오늘 내가 보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이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0: 주저앉거나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힘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며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우리 예수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앞에 있으니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하지도 아니하게,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분 이 낙담하지도 아니하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주와 함께 달려가는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6월 8일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 어떤 말씀으로 어떠한 기도로 또 시작을 하셨나요?